0: 어떻게 된 거야, 언니?
1: 뭐?
0: 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걸었잖아.
1: 박 형사님이 아무 말 안 해주디?
0: 언니 나온 거 아무도 모르던데 뭘.
1: 하여간 그 지긋지긋한 유치장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니?
0: 기가 막혀, 정말.
1: 어서 들어와.
0: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보다군요.
1: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0: 차진방?
1: 무고의 공갈 협박. 그런 거지 뭐.
0: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2: 어, 은혜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1: 멀리 안 나갈게요. 아,
2: 쉬세.
1: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0: 누가 안 기쁘대?
1: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0: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야.
1: 차준방의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0: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1: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0: 풀어줄 거야, 그럼?
1: 혼 좀 내주고.
0: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1: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부족에 금 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 내가 부탁한 오렌지 사왔니? 안 사왔어?
0: 사왔어.
1: 자, 던져.
0: 언니.
1: 던지라니까.
0: 여자가 신게 먹고 싶으면 애기 가진 거 아니야?
1: 그래?
0: 설마 그래서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1: 아, 입맛 돈다. 어서 던져. 경찰서에 있는 동안 설렁탕 두 그릇밖에 못 먹었어. 어서 던지라니까.

0: 왜?
1: 싫어.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와.
0: 아,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1: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0: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1: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질색이었잖아. 틀렸어?
0: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모든 짓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추억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0: 언제 떠나니? 일러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1: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0: 그래. 며칠 전에 들었어.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만

0: 난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하고 꽉 잡았는데 몇 년 질질 끌다 상처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 우이야, 난 혼자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종종 그리워진다. 나빴던 거는 자꾸 잊어먹고 그 사람하고 좋았던 일만 생각나. 나 팔불출이지? 하지만 혼자는 힘들잖아. 애 하나 있었으면 했어. 열심히 키울 거야. 사랑해주고 내 인생 다 바쳤어. 안 되니?
1: 아버지가 누군데? 누구야?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0: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1: 언니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 앤
0: 이해가 뭐?
1: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 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2: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3: 이모예.
2: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3: 백무예.
2: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정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1: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0: 누구?
1: 손윤호 씨.

0: 어디로 갈 거니?
1: 집으로 들어갈 거야.
0: 나 때문에 불편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애색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 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겐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아주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0: 왜 그래? 박선배하고 싸웠어?
1: 가방이나 들어.

0: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1: 잡아요.
0: 빨리 잡아요.

0: 찬우야.
1: 뭐?
0: 너 아직도 날 좋아하니?
1: 약 올리지 마.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하누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빨리 가.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재질학은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2: 동서가

0: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웃음 파는 기생에 불과해요.

0: 야라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잘났다고 지집질이여 예? 조강지처 버리는 놈치고 잘된 놈 없어 이? 그것도 보통 조강지처냐? 중학교 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과정 나온 며느리가 신중호시도 섬겼어 그러니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 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 때는 서슬이 짓벌었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파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냐뇨 그러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잡아드릴게요!
0: 어머니 애미냐? 어머니 이놈의 처벌을 받아야지 지요 니놈하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2: 어머니 이제 다시 말아요 여보 저 잘못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0: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서 빌어요 여보 어머니 어머니
0: 이놈아
2: 여보 빌어요
0: 이놈 눈 좀 봐라
2: 어머니
0: 산에서 닭 잡으러 온 너 때문이라
2: 여보 빌어요 빨리 어머니 어머니 여보 빌어 빨리 빌어요

0: 집에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2: 다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1: 아유,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 때하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2: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1: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오등놈이 제발질해서 그걸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우

0: 선생님이요, 너가. 난 힘들어요, 성석씨.
1: 죄송합니다, 형수님.
0: 죽일 놈은 이놈이요. 선배가 옳게 살지 않는다 싶으면 말리든지 해야지. 그냥 시치미를 뚝 따고서는 이런...

0: 네가 집안 어른이여. 알겄냐?
1: 집안은
2: 여보.
0: 아, 할 말 있으면 여봐. 우리 식구가 언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았냐? 나부터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민주적이다. 야, 너 왜 갑자기 허파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시요?
3: 꼭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4: 아, 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몸 조심하세요.
0: 나가냐?
4: 자, 일자.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치었을 것인지.

0: 동네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수입은 작아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1: 들어가.
0: 다녀오세요.

0: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0: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을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의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1: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2: 황 교수님 오늘 정말 근사했어. 나 감동해서 눈물 다 나오려고 하더라.
3: 야, 교수님도 많이 변했더라. 너?
2: 니들만 믿는다. 응? 어차, 너 정말 유학 갈 거니? 시집 간다면서?
3: 재벌 아들이라며?
4: 야야, 지방 방송도 끄고 준비나 하자.
5: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하면 된다. 알았지?

0: 찬바람이 우시시 여니 백합근이 상할지 모르겠다.
1: 제 친정 동생이 그러는데 백합근을 잘만 보존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대요, 언니.
0: 아니, 백합꽃이 사시상철 계속 핀단 말이요?
1: 처음 한두 달만 빼고는요, 언니.
0: 그 꿈 같은 이야기구나. 언제나 희고 깨끗한 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꽃 한 개 파묻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1: 내년부터는 어머님 방에 백합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0: 효부다.
1: 어머님, 백합꽃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과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서답을 가라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유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언니.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이면 못 써.

0: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무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1: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이다.
2: 아, 저, 어머니. 저, 꿈에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1: 멧돼지를 봤어? 아가 말해봐라. 아, 멧돼지 꿈을 꾼 것이요? 이거는 빛이 아교 갖는 꿈이요.
2: 정말이에요, 어머니?
1: 예. 이거는 빛이 장군 같은 아들을 얻는 꿈이다. 아가, 한 소리 말고 몸보전 잘 해야 한다. 이. 아,
2: 정말이에요, 어머니?
1: 예.
2: 안겨드리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아, 정말이야, 어머니? 아, 어머니.
1: 바람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누워. 아이고, 내 새끼.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안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잔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
1: 무야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1: 그것도 해결됐어요.
0: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1: 그래요.

0: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점을 보셨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거라고.
1: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앉았다 갔으면 좋겠는데.
2: 정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
1: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센치멘탈해요. 구식이죠 뭐.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되니까 무작정 전화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어나게.
2: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정현 씨가 먼저 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1: 난 좀 잡을 수 없는 남자는 싫어요.

0: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니?
1: 난 못 살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0: 차진방 풀어주면 너 또 당한다.
1: 설마 또 그러겠어?
0: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얘. 널 매장시키려던 차진방인데 속 좋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2: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회장님 사주실 거죠?
2: 그렇게 합시다. 좋죠. 같이 가시죠.
0: 저도요?

0: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1: 미안해요.
0: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고의로 안 지킨 거야?
1: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말하고 싶지 않아요.
2: 여자에 관한 한 난 인내심이 부족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유를 말해.
1: 정연 언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난.
0: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1: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0: 아유, 고생한다, 다. 괜찮다. 고생한다.
1: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 말이죠? 네. 오늘 또 틀렸나 본데요. 들어가죠. 형님, 신문에 보니까 국어 관현악단 새로 만든다고 났던데 거기 시험 쳐보는 게 어때요? 형님 실력이면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2: 다 때려치고 막노동이나 할까 한다.
1: 형, 참.
2: 동서가 내 나이엔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돌아나오기 힘들어.
1: 국사 선생님 보세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곧바로 사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쟁은 형님 한 사람뿐이에요.

0: 고 사이자 하는디 이내 신사를 흔들며
1: 누구 왔냐?
2: 누구요?
1: 아, 누구냐니께.
3: 잘 받으세요, 어머님.
2: 뭔 짓이요? 아, 누군데 느닷없이 큰절이요? 어머님은 또 뭐고?
1: 너냐? 우리 무영이 홀린 것이 옳거니 생기기도 꼭 백녀시 같이 생겼구만.
3: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1: 죄송이고 나발이고 너 볼일 없으니까 싸게 가거라. 이. 아 싸게 가란 게. 아니 자가 왜 저러냐. 누구 복창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3: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1: 아, 사내가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너 그거 따지러 왔냐, 시방? 응? 너 보다시피 뜯어갈 거라고 아무것도 없은 게 쉰소리 그만하고 썩 물러가!
3: 전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요, 어머님.
1: 무엇이요?
3: 하지만 어머님 손주만은...
1: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했냐, 시방? 아니, 무영이하고 사이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1: 어.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요?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네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예.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의 눈물인가요? 지금

보고 싶은 여인아.

이제.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박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홍날 예잡들 해야 하느니라.

웃고 벗고 내 모른다 다섯 주자 바닥 지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여주자 고치 중골이

0: 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하는 과정에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때또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에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4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는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스텝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0: 달리기 달려볼까나. 쫄땡 외쳐보자.
1: 쿵다로 쿵다로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깜빡깜빡 도깨비 깜빡깜빡 깜빡깜빡
2: 내가 씨름에 지다니 아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정의를 넘겼어야 했는데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어? 이거 봐
3: 아우 다 젖었네 아.
4: 너 뭐냐? 그러는 놈 뭐냐?
2: 나뿐이
5: 도깨비네.
2: 이야 이런 데서 도깨비를 다 만나다니 반갑다야.
4: 나도.
2: 야 근데 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여기 완전 비밀 장소인데.
4: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가 깨끗해서 간만에 서핑을 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고래가 나타나서는 나를 그냥 꽉 삼켜버리는데 아 그대로 딱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고래 뱃속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2: 그랬구나. 이따가 고래가 등으로 물을 촥 뿜을 때 그때 나가.
4: 아하, 오케이. 근데 너 여기서 혼자 살아?
2: 그게 날 괴롭히는 애가 있어서 여기 잠깐 있는 거야.
4: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도깨비를 괴롭혀?
2: 청이라고? 인간이야.
4: 청이? 인간? 인간 주제에 감히 도깨비를 괴롭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대신 혼내줄까?
2: 오, 정말? 이야,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
4: 오예, 나간다!
6: 도깨비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발견했어.
7: 아, 그래?
6: 뭐야? 안 놀래?
7: 괜찮아. 나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6: 그게 뭔데?
7: 바로 딱밤!
6: 딱밤?
7: 어, 내 딱밤 한대면 도깨비가 저 땅속 100m까지 파묻힐걸?
6: 살짝 한번 보여줘. 이 책상에다가.
7: 아, 나 이거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닌데.
6: 보여주라.
7: 잘 봐. 하나, 둘, 셋.
6: 괜히 됐네.
7: 아, 내가 그 실수로 삐끗한 거야. 아니, 내가 도깨비를 만나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니까.
6: 꼭 그래야 할 거야. 이 책을 보면 지금 도깨비가 가난한 농부를 엄청 괴롭히고 있거든.
7: 그게 참말이야? 어떻게?
6: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7: 응?
6: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을 했죠.
8: 하지만 번 돈은 달랑 서푼이 다였어요.
9: 아휴, 이렇게 벌어서 부자가 될 수나 있을지. 부자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도깨비? 아,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4: 묻는 말에 대답 잘하면 살려주지.
9: 예. 수학 문제랑 영어 단어만 빼고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4: 청이 어디 있어?
9: 예?
4: 심청이! 어딨냐고?
9: 심청이? 전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쇼?
4: 거짓말!
9: 아유, 진짜입니다. 맹세합니다.
4: 그럼 걔를 찾아내.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9: 예?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수로 찾아냅니까요?
4: 꼬박꼬박 말 대꾸할 거야?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구.
9: 예?
4: 도깨비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깨비 도깨비 방망이 망치 나와라 뚝 있다. 잘 가라, 휴먼. 하나, 둘, 셋.
9: 뭐야? 아, 어이가 없네. 괜찮은 건가? 도깨비야, 정신 좀 차려봐. 도깨비야.
4: 네. 여기가 어디야?
9: 우리 동네지.
4: 아하, 그럼 나 집 가게 돈 서푼만 빌려줘. 응?
9: 이거 내 전 재산인데.
4: 근데 여기가 어디야?
9: 에? 아, 우리 동네라니까.
4: 아하, 그럼 나 집 가게 돈 서푼만 빌려줘. 응?
9: 아, 왜 버퍼링 걸렸나? 왜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야? 아, 아까 쓰러지면서 깜빡깜빡해졌나 본데?
4: 근데 여기가 어디야?
9: 우리 동네.
4: 아하, 그럼 나 집 가게 돈 서푼만 빌려줘.
9: 저런 도깨비한테 이 서푼을 빌려줘도 되는 건가? 깜빡하고 안 갚으면 어떡해.
4: 아, 내일 갚을게. 돈 서푼만 빌려줘.
9: 진짜지? 꼭 갚아야 돼.
4: 응, 꼭 갚을게.
7: 잔머리 대마왕 말썽꾸러기 도깨비가 갑자기 깜빡깜빡하게 됐다면, 아, 그것도 큰일인데.
6: 왜? 잘 된 거 아니야?
7: 도깨비가 이야기 가둔 걸 깜빡해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영영 못 찾게 되는 거라고.
6: 그럼 안 되는데?
7: 그러니까 얼른 읽어줘. 다음 내용을 빨리 알고 싶단 말이야.
6: 도깨비에게 돈 서푼을 빌려준 다음 날이 됐어요.
9: 도깨비한테 어제 괜히 돈을 빌려줬나? 아, 돈 빌려주는 거 절대 안 된다고들 하는데 못 받겠지? 아휴.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설마 도깨비? 야, 진짜로 도깨비가 우리 집에 찾아왔잖아.
4: 너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저 받아.
9: 응.
4: 서푼 갚았으니까 난 갈게. 뿅.
9: 뭐야? 안 갚을 줄 알았는데 약속대로 돈을 갚으러 왔다나?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도깨비가 생각보다 착하네. 짱이야.

0: 우리 집엔 또 무슨 일이야?
1: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0: 무슨 말이야? 어제 갚았잖아.
1: 헐, 얘가 정신이 깜빡깜빡하나 보네.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서풍 갚았으니까 난 간다. 뿅.
0: 뭐야? 돈 갚은 걸 깜빡한 거야?
2: 덕분에 돈 서푼이 더 생겼네. 도깨비가 깜빡하고 내일 또 갚으러 왔으면 좋겠다.
3: 농부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도깨비가 또 찾아왔거든요.
0: 왜 또 왔어?
1: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0: 무슨 소리야? 어제 갚았잖아.
1: 응? 서풍 갚았으니까 난 간다. 뿅!
3: 다시 다음 날이 됐어요.
1: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2: 어제 갚았잖아.
1: 헐, 얘가 정신이 깜빡깜빡하나 보네.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서풍 갚았으니까 난 갈게. 뿅!
3: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도깨비는 매일매일 농부를 찾아왔어요.
1: 어제 꾼도 서풍 갚으러 왔다.
2: 어제 갚았어. 갚았다고.
1: 헐, 얘가 정신이 깜빡깜빡하나 보네.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서풍 갚았으니까 난 간다. 뿅!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3: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1: 근데 나는 얘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0: 도깨비가 준 돈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만 계속 찾아오니 참 난감하단 말이야.
1: 어대꾼도 서풍 갚으러 왔다.
0: 어제 갚았잖아.
1: 헐, 얘 좀 봐. 어제 만나서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돈 서풍 갚았으니까 나 갈게.
0: 이제 도깨비 좀 그만 오게 할 방법 없을까?
2: 청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던 도깨비랑은 너무 달라.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깨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너가 얼른 이야기 속으로 가서 확인해봐.
3: 그래야겠어. 그럼 수아야, 나 깨몽이랑 다녀올게.
2: 조심히 잘 다녀와, 창아.
3: 알겠어?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심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무사히 도착.
1: 응?
0: 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2: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3: 예, 나갑니다.
0: 저 도깨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3: 근데 누구?
0: 아, 우리는 청이와
1: 깨몽이에요.
3: 아, 그 도깨비가 찾고 있다던 심청이.
0: 맞아요.
3: 아이고, 잘 왔다. 제발 도깨비가 우리 집 좀 찾아오지 못하게 해다오.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힘들어 죽겠어.
1: 호리는 왜 다치신 거예요?
3: 돈을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서 천장까지 높게 쌓아놨다가 그 돈에 그만 깔려버렸지 뭐냐. 제발, 제발 도깨비 좀 찾아오지 못하게 해줘. 부탁이야.
4: 어제 꾼 돈 서풍 갚으러 왔다.
3: 도깨비 왔다.
0: 하, 타이밍 딱 좋고. 자, 아저씨, 제 뒤에 딱 숨어 계세요.
3: 어쩌려고?
0: 제가 오늘을 위해서 단련한 게 있거든요.
4: 어제 꾼 돈 서풍 갚으러 왔다.
0: 오늘은 꼭 널 잡고야 말겠다.
5: 뭐야?
0: 왜 피해? 안 되겠다. 그럼 마법의 힘으로
5: 아니, 내가 찾던 도깨비가 아니잖아.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어제 꾼 돈 서풍 갚으러 왔다니까.
3: 제발 돈 좀 가지고 오지 좀 마, 도깨비야.
4: 왜?
3: 나 이제 돈이 무섭다고.
4: 그렇구나. 어쨌든 난 돈 서풍 갚았으니까 갈게. 뿅.
3: 아이고. 아이, 청이, 너는 도깨비를 한 방에 제압한다더니 이게 뭐냐?
0: 아, 그 저희가 찾던 이렇게 생긴 도깨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도깨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문에 곡감을 걸어두세요. 그럼 아마 아까 그 도깨비가 무서워서 얼씬도 못할 거예요.
3: 곡감?
0: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찾는 도깨비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딴 데로 가봐야 하거든요. 그 대문 앞에 곡감 꼭 걸어두시고요. 깨몽아, 우리는 이제 가자.
1: 그래, 청아.
0: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청이 심청이.
1: 깨몽 깨몽 깨몽이.
0: 고백호.
4: 어제 꾼 눈 서풍 갚으러 왔다. 아! 이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곡감이잖아. 아니, 도깨비 살려, 도깨비 살려. 뿅.
3: 우와, 진짜 도깨비가 가버렸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뿅, 뿅.
4: 너 진짜 나빴어. 너 내가 곡감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 수밖에.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깨비 깨비 도깨비 돈 나와라 뚝다.
3: 이게 왜 돈이야?
4: 어때? 무서워 죽겠지?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해줄 거야. 뿅.
3: 아니, 돈이 이렇게 막 쏟아지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좋지. 도깨비야, 끝까지 고맙다. 고마워.
4: 지금 금청이가 된통 당하고 있겠지? 아이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라. 신나 신나다 신나. 어제 꾼 돈 서풍 갚으러 왔다. 도깨비야! 어? 이 집이 아닌가? 뿅!
5: 아니 뭐야? 저거 청이한테 된통 당한 거 아니야?
4: 아이 짜증나!
6: 오늘은 깜빡깜빡하는 도깨비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7: 도깨비는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더라.
4: 정말? 어?
6: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여워해줘.
8: 그럴게.
6: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8: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Showtime.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굿즈는 빠밤, 바로 치킨. 라고 하면 섭해요. 지게 지우개라 하면 섭해요. 지게가 뭔지 맞춰봐요. 지게 어디 쓰는 물건인가? 무거운 물건을 으라차차. 이거 진짜 신기방귀. 균형을 잘 잡고 으라차차. 아무리 봐도 신기방귀. 무거운 물건을 으라차차. 이거 진짜 신기방귀. 지팡이를 찍고 으라차차. 우와 진짜 힘세 보여. 내가 바로 천하장사. 옛날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지게를 썼대. 요즘은 뭘 쓰냐? 캐리어지. 바퀴 달려 좋잖아. 깨몽의 얼쑤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대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동백꽃의 예창과 연인들의 설레임이 줄을 이루는데요. 장단이 점점 빨라지면서 노래의 멋과 흥이 더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경쾌한 장단 속에서 우리 민요의 멋과 흥을 잘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흥겨운 무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절한 감정의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진현 선배님의 판소리 심청가중 집이라고입니다. 심청가중 집이라고 대목은 신봉사가 딸 심청을 두고 먼저 돌아가신 곽씨 부인과 작별한 뒤 적막한 집에 돌아와 갓난 아기인 심청과 함께 우는 장면을 노래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중몰이 장단과 개면조로 구성되어 신봉사의 피통한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찌시려 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어 역군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올제 봉인들께 백백치야 하지 코고 집이라고

방아는 피어난디 신봉사 실성 발광 및 진한디 알싸 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 글 굽어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을

울음물제. 그때여 희덕음이 하얀 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기덕음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좀 주소.

정정.

아니야. 강복수 생일오구나. 내가 젖을 투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아나 으

0: 고보살이라 아이를 두루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저스러도 비교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1: 신봉사의 애절함과 비통한 심정이 마음속으로 전해져서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흥겨운 우리 민요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무대는 진서하 친구의 오봉산 타령, 군밤 타령, 밀양 아리랑입니다. 오봉산 타령은 경기 지방의 대표 민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에 해학적 가사가 어우러져 흥겨움을 주는 노래입니다. 군밤 타령은 겨울 군밤 장수의 삶을 익살스럽게 그린 노래로 반복적 리듬이 특징인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밀양 아리랑은 경상도 민요로 힘차고 빠른 장단과 애환을 담아 구성지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럼 진서하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너무나 귀여운 서아 친구의 흥겨운 무대에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건무에 대한 설화가 전하는데요. 신라시대 소년 황창랑이 적국 백제의 왕 앞에서 건무를 추다가 칼을 던져 왕을 죽이고 본인도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신라 사람들이 애국소년 황창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황창 모습의 가면을 쓰고 건무를 추기 시작한 데서부터 유래하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멋과 절도가 살아있는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듯한 흥미로운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 제가 함께하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의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소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후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뽀뽀 터여 퇴짜를 호짜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 뒤
3: 저기 주둥이 벌근 어공 얼숭덜숭 헌개 퇴퇴퇴 호세원하리오
4: 허고 불러노니 척척 산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긴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새똥 같은 거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부르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정의 납작이냐?
0: 허구 구함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2: 그 억새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짓고 먹기로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돼요.
3: 자, 우리 통 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들어 통 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3: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허우.
4: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조금이면 더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래 탕 먹었으면 만병 회춘 병약이라 주마.

0: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만 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새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수군가를 좀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생동감 있게 준비하였는데 재미있으셨나요? 5살, 6살 아이들도 작지만 국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쭉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6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장단의 재미가 느껴지는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1: 어?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0: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는 무대로 즐겨보실까요?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재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오늘 302회 영재아늠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얼씨구!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생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안녕들 하시지요.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백돌 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덕에 최양락 사범님을 만나 바둑판 너머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 김가영 초단 인사드립니다. 최 사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뭡니까? 뭐 알까기에 관한 질문이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1: 그 2016년에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AI가 사람과 알까기 대결을 벌인다면 그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0: 단언컨대 네? 알까기에서는 AI가 아직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오. 알까기는 최종적으로 까야 되거든.
1: 아,
0: 네. 네.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 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네.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8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죠.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타는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1: 오.
0: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1: 네.
0: 방송하는 틈틈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1: 오.
0: 아주 대단하고 네.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0: 오!
1: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0: 네.
1: 2019년 네, 세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0: 오!
1: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0: 와.
1: 그래도 이 박은영 8단은
0: 네.
1: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0: 아...
1: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인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1: 네.
0: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 네.
0: 자, 박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네.
0: 저 뱃속에 또
1: 네.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0: 그렇다고 네.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고.
0: 예, 예, 그렇군요.
1: 네.
0: 오, 그런 오,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없죠.
1: 네.
0: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1: 네.
0: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1: 네.
0: 네?

0: 4년 전이네요. 2021년 TV 조선 미스트롯 시즌2에서 네.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
1: 오, 맞아요.
0: 최종 진의 등극
1: 네.
0: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1: 네, 맞아요.
0: 단숨에 네.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그 사람입니다.
1: 네.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간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0: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 유산 이수자 1호 판소리 보존의 최연소 서귀포 지부장을 또 역임하게 됐어요.
1: 네.
0: 예, 서귀포 경쟁률이 또 치열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네. 특히 이러한 국악적 자산은 네. 뮤지컬 첫편제에서 네. 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특히 치과의사인 남편의 외조는
0: 와, 또 이제 치과의사예요?
1: 네.
0: 네.
1: 근데 또 동료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요.
0: 네.
1: 배우 강동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0: 네. 야 아니라는 식으로 절레절레 지금
1: 네.
0: 아니 뭐 좋은 일이지요.
1: 네.
0: 예쁘고 착해 효심도 지극해 창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서 1등에 또 남편은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의사야 외조도 잘해. 도대체가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1: 아 부러워요.
0: 이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1: 네.
0: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네.
0: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1: 네.
0: 열심히 하면 네.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그 이 잠시 후에 대국대 깔 알 중에 뭐 두세 알 판 네.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신 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네 강도,
1: 네,
0: 네. 헛손질, 힘 조절. 또 너무 과한 꾀기리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네, 네 그렇게 세게 까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니까.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을 이제 판 위에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8알을 그 열 십자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막 애매하게 놓지 말고
1: 네.
0: 예, 그거 그런 거
1: 네.
0: 자, 보석은 맞췄습니다. 자, 국악인 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 박은영 8단과 양지은 7단의 대국에 앞서서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1: 네.
0: 자, 첫 수가 중요한데
1: 네.
0: 첫 수가 성공하면은 이런 정도 응수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네,
1: 네.
0: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장피장
1: 네,
0: 그냥 네, 발달.
1: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0: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1: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을 까지 말고 신중하게
1: 네.
0: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그러나
1: 조금 부족했어요.
0: 지금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대여섯수가 나왔는데.
1: 네.
0: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1: 네.
0: 드문 경우입니다.
1: 네.
0: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1: 네.
0: 있지 않을까.
1: 네.
3: 움직여도 되나요? 상무예요. 차례죠.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말은 안 됩니다.
1: 아 말은 안 돼요.
0: 자 과연 역시
1: 네.
0: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1: 네.
0: 없는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역시 누가

0: 진짜 우와. 이야.
1: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0: 네.
1: 네.
0: 오, 꽤기 나왔습니다. 꽤. 양지은 칠단 꽤기 나왔어요.
1: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네. 여기 양지은 칠단은요, 네. 무명 시절에 네.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열 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세 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열 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세 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네.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하게 됐고 네.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1: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0: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1: 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0: 예. 네. 네. 예. 과연. 오 이거.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잘 잘했어요. 와. 이야. 와, 철미합니다.
1: 지금 박은영 팔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오. 와. 그 박은영 팔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칠단이 유리할 것이다.
1: 네. 네?
0: 복숭아도 많이 먹고. 네.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네. 네. 저게 이제 미끼인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막.
1: 어?
0: 아! 이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1: 네.
0: 이야, 양진 칠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네.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지. 네. 그게 답법. 네.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1: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앤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네,
1: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1: 아.
0: 네. 네. 이쪽 저쪽 전통 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특히 한국 무용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0: 예, 그 전통 예술 국악 방송 문화앤 공감에서 네. 소개하고 네.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너튜브죠.
1: 네.
0: 예, 아나 박은영. 네. 인기의 만벌입니다.
1: 네.
0: 잘하길 바랄게요.
1: 네.
0: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1: 네.
0: 너무 의식을 하네요.
1: 네.
0: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1: 위험했어요.
0: 자, 네. 저라면은
1: 네.
0: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1: 너무 아까워요.
0: 2%도 아닙니다. 1%.
1: 아,
0: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네. 살긴 살았습니다만 떡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자,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역시
1: 같이 주거니
0: 받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아이고, 지금 헛스윙 했는데 지금.
2: 헛스윙 어떻게요?
0: 네?
2: 헛스윙은.
0: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2: 헛스윙입니다.
0: 헛스윙.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본인 차례 끝난 거예요.
1: 네, 그럼 정직하시네요.
0: 정직해요. 본인이 혼자 헛스윙.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정직해서 그런지 그래도 네.
0: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까기는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 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에 4점. 좌의 상귀에 1점. 네. 그렇죠. 일단 네. 한 발 한 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네. 오,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네. 박은영 발달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아. 4대4 똑같아요.
0: 네. 네. 이런 정도의 거리. 네. 뭐 한 4, 5 칸 거리는 제일 좋습니다. 네.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네. 오! 예!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은 7단. 당황하는 박은영 8단. 네. 네.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득점은 네. 없었습니다. 네.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와!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와! 또 득점!
1: 와, 지금
0: 잘한다. 양지은 7단. 와!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영 8단.
1: 네.
0: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0: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주말에 좋았는데 말이지요. 오늘 수가 끝났습니다.
1: 와! 와! 와!
0: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네.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네. 가서 악수 없다.
1: 네.
0: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오. 아!
1: 조금 아쉬웠습니다.
0: 네. 자, 과연 그 튀겨나온 네.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아, 네.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1: 네.
0: 네. 와! 너무 아, 잘했는데 네. 히트였는데 오. 그러나 아 네. 정말 아쉽게 네.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1: 네.
0: 그리고 1타이도 네! 물론 본인의 하나로는 희생했습니다만 1타이도 성공한 와. 양준 7단 대단합니다.
1: 네.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1: 네네네.
0: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아, 네.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아, 네.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아, 뭐 그러면은 네.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정 8단 네.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1: 오!
0: 네, 작전은 끝났습니다.
1: 오!
0: 네, 역시 와! 나 박은영이야.
1: 네, 정말
0: 멋진 수, 네. 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1: 네.
0: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대 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1: 아, 네.
0: 난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은정 8단입니다.
1: 네.
0: 자. 양지은 7단 네. 대단한데요. 양지은 집단 네. 대단한데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그거 신경

0: 말고. 네. 아! 깨기 나왔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아,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괜한 짓이에요.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네. 그 바람에 쓸데없이 대시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네. 지금의 네. 세 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네. 만나게 된 거니까 네.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네. 오. 어, 자리를 이동하나요?
1: 네.
0: 아,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습니다. 어! 좋겠습니다만은 아.
1: 아, 깨기 나온 거죠?
0: 아. 오, 여기서 만약에 양재진 실장이 이긴다면은 아, 어! 어! 대단합니다. 어! 대단합니다. 문제를 살았어요.
1: 우와.
0: 자, 이 우와.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팔단 네. 발표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1: 아! 아!
0: 너무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1: 아!
0: 야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1: 아...
0: 저 떨렁 한 알인데 승부의 세계에 네.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재은 7단.
1: 어!
0: 아! 한수 그냥 봐줬나요?
1: 네,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나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어, 그래도? 오! 오! 그래도?
1: 네.
0: 아! 아!
1: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네. 8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네.
0: 거의 폐색이 네. 짙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1: 어?
0: 어! 아니.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어. 저거 잘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오늘 안 되네요. 아,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 어,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2: 어떻게
0: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1: 오.
0: 왼손인데 과연
1: 와
0: 지하를 갔어요.
1: 아니
0: 양지훈 칠단 최종신이가요? 과연 와 지하를 갔어요.
1: 아니 연속
0: 세번 연속입니다. 세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1: 네.
0: 양년 절단 저러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네.
0: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팔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나, 그렇게 안 돼. 아, 저 혼잣말입니다만 안네. 그래도 과감하게
1: 네.
0: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네. 박은영 팔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훈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1: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신 거예요.
1: 아,
0: 본인이 이겼잖아.
1: 의미 있네요 진짜. 네,
0: 그러니까.
3: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1: 저 주문 최고예요.
3: 환불해.
0: 그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인이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지은 7단. 양지은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1: 너무

0: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젖잘싸 아시다. 젖재만 잘 싸웠다. 네.
2: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못해 급해가지고
3: 급한 것 같아요.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예.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란 것 까기는 정말 힘들다.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가네요.
3: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3: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네. 쭉!
1: 쭉! 감사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척추측만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나를 향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 목표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팔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시리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시르사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짚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왔는데요.
2: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2: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1: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3: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들이.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들이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조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무기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0: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 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1: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2: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2: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 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3: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해피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따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4: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따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나는 어디로 가?

0: 할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1: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2: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둘 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 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일본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봉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 사이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2: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음이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2: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3: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6: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0: 동시대 공연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0: 네. 예, 예.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예, 네. 맞습니다.
0: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시라 예.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1: 아,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1: 강연이 좀 있고요. 아.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예, 네.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연주 준비하고 있는 예, 것도 예, 있고 예.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예. 지휘자하면 예.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예. 다니고 예.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연주를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1: 아,
0: 그 영상을 먼저 보고
1: 아 보셨군요. 어? 예.
0: 썸네일이? 누가 지인일까?
1: 아, 맞아요.
0: 그 영상도 보고 예.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아, 예.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예.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예. 더 친숙하게 쉽게 예.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어떠세요?
1: 아니,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네.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지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0: 네. 아니 캉캉 쇼폼 예.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1: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0: 율동적
1: 맞 율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짓고 손 잡고 왼쪽 두 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0: 갑돌이와 네. 갑순이
1: 네.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좀 잘 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 하니까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네.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춤을 춘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네,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그래요. 춤이 된 거네요.
1: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0: 오. 네. 그 이렇게 영상을.

0: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1: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0: 그래요.
1: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0: 국악에서요?
1: 예.
0: 아, 여태까지는 국악 집이나 안
1: 그렇죠.
0: 해보셨죠?
1: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근데 왜냐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 음악 요소가 많이
0: 네.
1: 있으니까,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 빨리 섭외해라.
0: 네.
1: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0: 개관 지휘자로
1: 개건,
0: 그러면.
1: 작년에 이제 윈터 콘서트라고
0: 네.
1: 12월 말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0: 하셨고.
1: 신나게 그냥 뭐, 진짜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0: 아무래도
1: 예.
0: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1: 아,
0: 국악을
1: 맞습니다.
0: 연주할 때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같이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0: 네.
1: 생각에는. 예.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0: 네.
1: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0: 오히려 국악을
1: 예,
0: 들으시면서.
1: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0: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1: 그렇죠.
0: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0: 싶어요.
1: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0: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1: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0: 너무 놀랍습니다.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1: 맞습니다.
0: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0: 네.
1: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
0: 네.
1: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0: 합창 동아리,
1: 예,
0: 노래도
1: 합창.
0: 잘하시나 보네요.
1: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0: 네.
1: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0: 네.
1: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0: 아, 음악 수업을 또
1: 예,
0: 들으셨어요?
1: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0: 교양 수업이 아니라 음대 수업을
1: 네, 전공
0: 들으셨다고요?
1: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0: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1: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1: 피아노 쳤었죠.
0: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1: 배웠죠.
0: 배우셨었군요.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리듬과 이런 악기의 화성과.
1: 예, 논리도 있고.
0: 네. 공대 출신 분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1: 그래요.
0: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1: 많이 해야
0: 되니까 예.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공부를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0: 아, 그래요?
1: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0: 네.
1: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0: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서울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1: 그게 갑자기 뭐 청천벽력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0: 슬슬
1: 숨겨놓으시고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0: 누워 계셨어요?
1: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0: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1: 대학교 때.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0: 네.
1: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0: 와.
1: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그렇군요. 예.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1: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0: 지휘하실 때 많이 또 와주시고.
1: 와주시고,
0: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1: 그쵸,
0: 시간이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1: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한 번도.
1: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0: 네.
1: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0: 네.
1: 좋은 직장 가고 또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할 때는 조금
0: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그런 생각에 왜안 들겠습니까? 예.
1: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1: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0: 네.
1: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0: 그렇죠.
1: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1: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0: 네.
1: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0: 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1: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예,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 진짜.
1: 그렇군요.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겸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 그죠.
1: 어떠세요?
0: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직관적이고.
0: 예,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아,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1: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0: 너무
1: 좋아하시나 봐요.
0: 좋아요.
1: 또 현재, 맡고 계신 게참 많으시네요.
0: 살살 맡고 있는 게좀 많습니다.
1: 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0: 그렇죠.
1: 공연이잖아요.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요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0: 그렇죠. 많은
1: 유명해진
0: 분들이
1: 게
0: 사랑해
1: 아닌가
0: 주시고,
1: 싶고,
0: 그렇죠.
1: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맞습니다.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0: 그렇죠.
1: 음악들을 연주하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들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0: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좀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관람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네. 파이프 같은 네.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네.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1: 연주를 할 때.
0: 네.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0: 그 어려운 건 아닌데
1: 그러니까
0: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1: 우리는
0: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1: 박수
0: 것
1: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0: 같아요. 맞아요.
1: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것 같고.
0: 왠지 저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1: 아, 오히려?
0: 예, 오히려 더
1: 오,
0: 좋아하세요.
1: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하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유일까요?
0: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1: 또 오페라도 다수
0: 그렇죠.
1: 작곡을
0: 예,
1: 했죠.
0: 그렇죠. 예.
1: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0: 타노이조도
1: 타노이죠.
0: 있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예.
1: 네.
0: 그렇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 일단은 연주원들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국악단하고 10월 14일날 예, 정기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예,
1: 연정국악원에서.
0: 그건. 이제 그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1: 그런 곡이 있어요?
0: 많죠. 그러니까
1: 어떤
0: 예를 들어
1: 곡이 있을까요?
0: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1: 올해도
0: 올해도 같이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1: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0: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저뭐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더 하고 내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하셔야
0: 그렇죠.
1: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앤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0: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역차.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결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이시고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하이 지흥
1: 예

0: 이러고 들어가다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겠다.
1: 어?
0: 아이고 작은 서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미는 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1: 그렇지.
0: 접시에다 엽전을 올려놓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채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니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방님을 아니 뵙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겠느냐. 흥보가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에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든지. 아이고 형님 소인 논문 아니오. 예 그 성씨간 뒤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로.

0: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야. 심심 얻은 차에 잘았다.
1: 그렇지.
0: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 깨려고 전해온 건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니라. 이런 놈은 그저 옥날 개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0: 맞는 이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 씨 사람 살려주어 아이고 형수 씨 날 좀 살려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1: 어.
0: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 정복관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좋으련만
1: 예.
0: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1: 어.
0: 중문에 딱 붙어섰다가
1: 아.
0: 아니 여보 아주 뺨이고 토마 뺨이고 세상이다 귀찮아 죽겠어.
1: 아.
0: 언제 나한테 정복 갖다 맡겼든가
1: 아.

0: 쌀 하나 돈.
1: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광고 땅이 꺼질 안듯 여보

그때 흥보제비는 흥보 은혜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다리가 나서서 그 제비가 날개 공부를 하는디

공부를 하는구나. 구만 장처로 빗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살았구나 내 집이야. 부러진 다리를 한치 말어라. 고자오 손빈이는

0: 간신이는 일찍 수가 없었으되 대장단 대피 간주고 일군 개경을 허이었으니 부러진 타리를 원토잉이 생각 말고 멀고먼 말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옛주인을 찾으려무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래줄에 가내려 안뜨거니 무엇이라고 작별하고 고려니 다시 나라 그만 장천호 끝이 뜨거워서 투야 하루도 흥둥 말리 강남을 들어간다
1: 그때의 흥보는 재비하고 이별은이라고 눈물 뽀색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재비는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기 두견은 조종기 망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오는디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이놈 너 눈에 다리가 그리 봉통이 됐느냐 흥보제비 여짜오되 예소조가 아리이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그중어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흥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렇게 사러 왔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까 10분 통촉을 없소서 제비장수 들으시고 흥보씨 선심이야말로 강남까지도 대단하신 장만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드리면은 네 은혜는 다 갚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네 예미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고 다니겠지 위에 그런 화언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잉. 삼동이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인간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도 나오는디 아이 제비가 멋있었던 모양이여. 강남에서 이 흥보집을 찾아 나오면서 좋은 경치를 다 찾아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디 이것이 소활 제비 노정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가 보더라. 흑운박

알지요. 청파상 왕래허니 석양천 여기로다 회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니 25현 탄약으로 반죽 찌시어 앉아 두견 성을 화답하고 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은 강자유라 황학루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말 백군천재 공유유라 정놈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북창가 도루개라 낙내화로를 툭 차서 우연의 퍼하 얼렁 떨어지고 충남산을 지내 이수를 다 달라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 꼬득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는 떠요 연계 시간을 지내요 천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우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달라 상달문 지내 봉관을 들어가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700리를 수운 식간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고탑 동군정 올라앉아 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국에 강동다리를 건너 칠성문 들어가니 평양은 연광정 구경로를 구경하고 대해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본표 박씨를 집에 나물 원암된 문밭성 내달 칠패 팔패 창패 바다리 하야 고개를 얼른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 쪽지 쩍 버리고 번뜩 주르르 파 얼펄 나라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당상당합이겁이래 편편히 노는 거동 무월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흑룡이 여의주 물고 세운간으로 늠론한 듯 단산봉하이 죽씨를 물고 오동 속으로 늠론한 듯 춘풍 황행의 난초를 울고 세루중으로 늠론한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드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 낫다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인지와 북풍한 청한 비고기러이기 넋이드야 평사 나가는 놀다와 유알유소 얽힌 담기 구소차로 네가 뜨야 원촌 지촌 늘 보내고 욕향 청산의 문두견 소식이 적정마경헌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천도 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틀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운다 사람 말로 할 것 같으면 흥보씨 그새 병환하셨소 나 강남 갔다
갔다 왔소 할 것인디 집이 말로 허느라 치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연지 우집에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한집 표지 내 집에요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 장각이 와전 당.

0: 하니까 내 집이랴. 저 집이 그 동을 봐라. 본표 판씨를 집에다가 물고 이듬 놀다 흥보양 주관진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패군카로 날아간다.
1: 내야 놀보란 놈이 흥보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 뭐야 뭐야. 흥보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보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얼씨구. 형님 처분들 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절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금나 돈이금나 쌀이금나 은금 보아가금나 노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0: 신수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인 홍보야 네 계집 쫓겨나도 모르고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돼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 반천은 소저구리 저 침지선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파 대무 양각 당하기 얼기설기 송패된 것도 정정전 주룩역과 산비떡과 빙과 증빛 생초 녹고 조락관님 우침초 약 횟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 그려놓고 청단수산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이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비라리 녹두째 만난 작곡 주루루루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꼬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디 세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뭐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흥모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재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선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으로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썩었다 버려라. 내가 당장 새 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 알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흠보야. 저 흠보게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흠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흠보야. 큰 낮추라.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 들으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종 여러 새끼. 아, 형님 간에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0: 이게 찍고 잡았었으니 빨리 인정하게 내가 죽어갈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이거 하나씩 주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씩씩자는 녀석 유시간을 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닦아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인가. 태어고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 골세. 자 이 무덤이 웬일인가. 에라기 사람 조망어다. 돌봄 마누라 나온다. 돌봄 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1: 흥보네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퍼는 뒤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라용 아, 제. 형제가 니라 잊으셨소 엄동설아

0: 몰라요.
1: 아멘.
0: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어.
1: 그렇지.
0: 다시는 그런

0: 그릇 실었은들 대박 한 통군 탕얼순가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실근 당구 줬소.
1: 실근
0: 우리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세어나 봅시다.
1: 그렇지.
0: 흥보 마누라가 한번 꾸며 보는 뒤 푸른 단 푸른 단 일광단 헐강단

세모 한산 무수 임천 무수 생수산 판매 사갑사까지 그저 구역.

0: 에스가
1: 흥보가 박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0: 얼씨구 헐
1: 히리리리리리롱 히르곤
0: 헐 헐
1: 톱지리

0: 얼씨구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하이 지흥
1: 예.

0: So, hi.
1: 실건 실건 퍽지리야.
0: Hi.
1: 제 가난이야 가.

0: 치고
1: 하주제 하.

리

예.

0: 어, 어, 어.
1: 제

0: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둑 놈이 박석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초상께만 훔쳐 넣어놨구나.
1: 그치?
0: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 버리소.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1: 벌시고.
0: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오.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석들 데리고 그냥 자네는 내 째버리 속으리야.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허였겄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쏘부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이렇게 희머리로 달랄 몰아놓고 개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가 뜨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아

0: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1: 자,
0: 흥보가 좋아라고 회 두 짝을 한쪽에다 들고 돈 한 끼미를 이 오른손에다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보는디.
1: 승부.
0: 흥. 흥보가 좋아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손에다 들고 춤을 추면서 노는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옛산구는 술래밭개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의 지구를 하진 돈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가 얼씨구 돈 봐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 건만 건너와서 너급했 이모를 모셔오느라 형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보자 얼기구나 절시구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송이를 풀어가며 도주콩을 내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혜미를 줄란다 얼씨구 날 절씨구 얼씨구 줄란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2: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3: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4: 국가행정의 혁신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앙. 천개의 섬이 옹기종기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지요?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치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개의 섬과 천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0: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아페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환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2: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1: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1: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어머,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3: 아이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4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0: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낮 새벽 4시 반부터 문열 때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1: 그
0: 가세요,
1: 시간에 맞춰서.
0: 관광객들이.
1: 좋네요.
0: 네.
1: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여기에서 나온, 여기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1: 네.
0: 회도 하고, 저기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2: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0: 네 개만.
2: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0: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 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 해?
3: 양념 어떤 비법이에요?
0: 나만의 이것은 못 가르쳐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
2: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0: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2: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0: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안 어디 시집 간데 정자 시집 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게 이제 남의 집살때저 친정 아버지가 섬으로 팔려 간다고 나한테 이런 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탈이 나지 않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네.
1: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름은 뭡니까?
0: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철이잖아요, 여기 신안에가. 네,
1: 그렇구나.
0: 그래서
1: 예.
0: 병어 조림을 해봤어요.
1: 아니, 근데요?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0: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1: 우와.
0: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지
1: 아,
0: 않을까요? 네, 이것도 지금
1: 지금
0: 철이니까.
1: 첫째 철이에요?
0: 네, 밴댕이도.
2: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무침입니다.
1: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0: 지금
1: 고소해요.
0: 철이고.
1: 맛있겠다.
0: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1: 아우,
0: 민어가.
1: 와, 뭐? 없어. 들어갔는데
0: 네.
1: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요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0: 지금 철이라.
1: 제철이라.
0: 네.
1: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요것이 또 별미름.
0: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1: 어머니가.
0: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셔.
1: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0: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1: 아드님?
0: 네,
1: 아니,
0: 애기가
1: 응.
0: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흔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0: 네, 그래서 요리 자격증 다 땄어요, 쟤는.
1: 자격증 다 땄으면 더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갈라 허는 찰나예요, 아빠가.

0: 아파버렸어.
1: 아버님이.
0: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저러고 하고 있어요.
1: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0: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1: 엄마 마음은
2: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근데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섬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4: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2: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4: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2: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5: 젊은들도?
2: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4: 충분해.
2: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6: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2: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7: 연세? 나는 겁나게만 해. 9에다가 5세요.
8: 96? 95일까?
7: 9에다가 5세요.
6: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날짜도 내게다 좋게 오고 언제구나 좋게 오고 삼게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살고.
2: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7: 이게
2: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7: 저요.
2: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4: 바람이라고 하면은

0: 어르신들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어떻게 안성해가지고 드럭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라니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1: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2: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1: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2: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3: 2,000원이요?
2: 6,000원. 이쁘죠?
1: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2: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이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1: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2: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1: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3개입니다.
2: 아, 이쁘다. 좋네.
1: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으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1: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2: 버들바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의 버진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에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1: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4: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둘레길에 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2: 버들마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4: 그렇죠.
2: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1: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0: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1: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0: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1: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어머님이 75세인데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네.
1: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0: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1: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0: 다리가 없었죠.
1: 배를 타고 오셨겠죠.
0: 그렇죠.
1: 아, 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1: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0: 저는 이곳에 오면 시간이 네.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포근한. 네,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2: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 우와. 우와. 이거 다 천을 덮어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버들마편초.
1: 풀?
3: 풀.
1: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네?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잡초 안 날아 흐러진 게 안 흐러지게 하려고.
1: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2: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운경 세지는 맹고국인가 고부야 고부 고부가 눈물이 난다 오라 예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얼굴.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0: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0: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좌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앉아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좌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11,000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같이 생겼습니까? 생선뼈 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세계조개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3: 마치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이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귀한 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에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아니,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차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3: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를 쏙 빼닮았죠.
3: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하,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중하고 틀려서 저게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다게.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 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요.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캐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오종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구지 몰라요. 아이고, 네.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캐셨어요?
3: 네, 응, 여기서 캤는데.
5: 이제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6: 근데 얼마?
3: 아. 우리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5에서 7cm 있어요.
3: 아,
4: 있어요.
0: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뭐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6: 화이팅! 화이팅!
7: 최고!
6: 이거
7: 대박!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0: 어느 손녀는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 잘 타는 곳 복도 치를 성님이 목마전을 허시는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 어떠러 칠적응과 수복은 첨지려느냐.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 엄마 된 거죠? 됐어 됐어.
1: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0: 자,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2: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20년 생길 때부터 있는 거예요.
0: 그럼 한 30년 됐나?
2: 30년 되었다.
0: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겠어 하고.
1: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0: 야,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넣어야 되죠.
2: 그렇지.
0: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지.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1: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3: 담아놔야 풀 때하게.
1: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0: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4: 알이 속살이.
0: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런 뭐가 씹히지가 않아.
4: 굉장히 커 보이네.
0: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4: 아까 캐시면서.
0: 예.
4: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0: 했어요.
4: 작게만 한 잔.
0: 그러니까.
4: 네, 드시기
0: 아버지 듣조시오 완상은 고인하여
5: 시골.

나오면 제 자식이 먹는다고 산 자식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름만 끌질름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클래식, 다양한 음악의 색채가 만나 하나의 찬란한 빛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파트가 넘어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본질과 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나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이름이 반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항과 도전의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빛깔이 한데 섞여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늦가을 아침 햇살이 고택의 잠을 깨웁니다.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으니 자연 속에 그대로 안긴 듯 고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논산의 명재 고택입니다.

0: 400년 된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연 가림막이 되고 아름드리 벼록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1: 이은시사 이 뜻이요. 그 세속을 떠나 은둔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때를 기다리는 집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0: 고즈넉한 고택의 살림살이가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과 대숲으로 운치를 더하고 안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채 누마루의 장지문을 열면 사방이 환하게 열리는 정자 누각이 돼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가고
1: 밥산 숲의 바람소리, 물소리, 산허리의 구름까지 자연의 멋과 맛이 시심을 자극해 노래가 절로 납니다.

고택 정원은 단순한 감상과 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꽃과 나무, 물과 바람과 돌조차도 주인의 사상과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연못의 모양새도 땅과 하늘의 원리가 있고 그 가운데 벼록나무 한 그루, 깨끗하고 고결한 선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조선 후기 대학자로 불렸던 명제 윤증은 숙종 임금의 부름에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 백의 정승으로 불렸습니다.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하여 명제 고택 또한 1709년에 제자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과 후학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윤증은 가문의 영광과 출세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닦고 배우며 나누고자 했습니다.

0: 오시니다.
1: 후생하시니고 목으시니다.
0: 복이 회하이고 유이.
2: 담 너머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공부하는 선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3: 대성.

형빈하라, 소식하라. 비우고 열면서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실천해간 윤중은 실용주의 학자였습니다.

0: 오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2: 명제의 고택은 앞과 옆이 트여 있습니다. 담이 있다면 언덕이요 노송들 뿐입니다. 밖으로 열린 공간이 주인의 열린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곳에선 길과 집이 만나고 집에선 마당과 담이 만나는 형세입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재 고택입니다.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그러냐면 막내를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채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선 초대 땐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로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튀어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조선 말 단열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맞따라 만세 따라 천안 경천이라. 독립의 숨결이 고이 깃든 이곳 아우네장터를 가보자. 백년의 역사를 품고 오늘 맛을 찾아

0: 이 참으로 대단하구만. 감동이야. 참으로 감동스럽지 않은가.
1: 안녕하세요, 임금님.
0: 어, 어휴, 피디 양반. 왔는가?
1: 혹시 뭘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0: 네, 보게.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습들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 이 백성들의 모습 말이야. 특히 그 유관순이라는 소년은 이 천안 지역의 그 아우네 장터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큰 거사를 일으킨 그런 소녀 아니겠는가? 참으로 장한 소녀지.
1: 오늘은 좀 진짜 임금님 같으신 것 같긴 한데.
0: 뭐 그럼 가짜 임금도 있나? 난 태생이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1: 오늘은 맛있는 거 안 드세요?
0: 오, 맛있는 거. 아, 내가 오늘 뭐 먹을 건지, 내가 랩으로 내가 히트를 주겠네. 비트 주시게나.
1: 네?
0: 비트. 짝.
1: 깔아드릴게요.
0: 오케이. 순대, 병철 순대. 순대, 병철 순대.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2: Oh, wow.
0: Sexy food.
1: 오늘 요리가 오징어인가요?
0: 오징어는 내 지금 이 천안의 섹시 푸드 병천순대. 병천순대는 말이야, 당면이랑 그 피만 들어간 그 저 찰순대하고는 다르게 그 맛이 아주 섹시하다네. 아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갑시다. 순대, 병천순대.
3: 이근이 그 병천순대가 별미인 이유가 있나요?
0: 아, 우리 피디 양반 참 좀 아는 게 별로 없어. 자, 그 병천순대는 말이야, 이 병천이 무슨 우리말로 하면 아우네거든. 아우네. 여기 아우네 장터 봤나? 이 병천순대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찰순대와는 다르지. 기본적으로 이제 소창 안에다가 양파, 양배추, 당면, 마늘 뭐 이런 각가지 야채들을 쏙 심어서 고기도 일부 좀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탁 묶어가지고 딱 쪄내면 병천순대가 완성. 그런 거라네. 뭐 갑자기 웬 엄지쳐?
3: 맛으로는 진짜 최고시네요.
0: 맛으로만?
2: 어이씨구!
0: 그거 말고는 없고? 자. 오, 병천순대 거리라.

0: 오, 제대로 찾아왔구만. 어? 여기가 말이야, 어? 순대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네. 어? 야, 이게 천안시 지정 식당이고 아주 모범 식당이라는 곳이야. 어? 어이구, 많이들도 찾아 왔다 갔구만. 어? 자, 이제 왔으니까 어디 보자. 어. 오, 일단은 경천 순대를 모둠을 하나 먹고, 어, 국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국밥 하나, 그리고 아, 이렇게 반찬 겸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볶음을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예? 모둠, 국밥, 볶음. 어, 삼박자가 딱 맞아.
1: 오늘도 한상 드시는 건가요?
0: 아, 이 사람이 내가 그 궁중에서 저 오첩반상이가 항상 어, 받아먹던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어, 딸랑 그 국밥 하나만 먹고 갈 수 있나? 어? 물론 국밥도 맛있지만 어, 그럴 순 없지. 잠깐만, 시켜야겠다. 저, 사장님.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사장님이세요?
2: 네, 맞아요.
0: 오, 아니 여기 되게 3대째 이렇게 쭉 역사가 전통이 있는 아드님.
2: 저는 손자.
0: 사장님의 아드님. 네?
2: 손자예요.
0: 손자?
2: 네.
0: 어, 근데 이렇게 젊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이씨고!
0: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구만. 네. 아, 예. 아, 저, 그, 저 왔으니까 병천순대 제대로 맞춘 목에 네. 모둠 하나, 국밥 하나, 그리고 볶음 맛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2: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이구, 아주 젊은 친구 쎄. 어이구, 장어다. 손자가 저렇게 또 물려받아서 하면 또 얼마나 부모님들도 장할까.
4: 그냥 순대도 아니고 특별히 병천 순대였다. 각종 신선한 채소에 새우젓, 밥, 당면, 선지의 부속 고기까지 잘 섞어주고 예쁘게 넣은 바로 병천 순대이옵시다. 뜨끈하게 삶아 한 입 크기로 송송송송송송송 썰어주고 순대만 있으면 섭하지 부속 고기까지 듬뿍! 멀리서도 찾아와 먹는다는 이것이 바로 아우네 장터의 병천순대이옵시다.
5: 맛있겠구나.
0: 오, 참으로 푸짐하구나. 어이구, 김물 한번 올라오거라. 잠깐만, 어디? 자, 이미 뭐랑 뭐랑 예? 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1: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0: 아, 아이 사람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구만 그래. 어? 요즘 그 저 그 뭐야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다 이렇게 아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다 이렇게 다. 에이, 내가 얼마나 요즘 그 트렌드 따라가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 떨어진 거. 피디 양반. 근데 피디 양반은 순대 먹을 때 뭐 찍어 먹나? 어,
1: 저희 소금.
0: 소금. 이게 순대를 먹을 때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는 거는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 어? 그리고 어, 전라도나 충청도 일부는 이렇게 초고추장, 초고추장,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말이야 간장에다가 고추냉이를 살짝 풀어가지고 찍어 먹어. 그리고 충청도랑 강원도에서는 요 새우젓에 찍어 먹지. 여기는 충청도니까, 또 나도. 충청도 아니 난 왕실에서 태어났지. 자, 충청도니까 새우젓을 찍어서 먹어보겠네. 왜 새우젓을 찍어 먹는지 아나? 순대 본연의 감칠맛과 풍미를 확 끌어올려줘. 아, 그래서 새우젓이
4: 맛있구나.
0: 이 안에 그냥 가진 야채들이 말이야, 응? 계속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육즙이 근데 육즙에 어쩜 이렇게 맛있는 야채 육즙 맛이 항상 어우러져 있는지. 잠깐만. 야, 이거 막 어우 꼬들꼬들해. 모둠이라서 순대 말고도 이런 부위가 들어있으니까 야, 고소하네, 고소해. 응? 당면도 적당히 들었고, 응? 야채도. 어쩌면 빵, 보이십니까? 야채가 그냥 빵빵 터질 것처럼 딱 들어있습니다.
4: 쫄깃한 참자 속 찰지 당면과 채소를 조화라니. 입맛대로 무엇에 찍어 먹던 그 순대의 맛이 어디 갈까? 고소한 선지의 맛이 입안 가득 풍악을 올리는구나.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하나 먹고 또 먹어도 손이 멈추지를 않는구나. 평촌 순대와 함께 흥도 나고 맛도 나고 이것이 전국일세.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 회장님.
3: 예, 예.
0: 아, 제가 네. 맛있게 이 순대를 먹다가 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지금 사골 우리고 있는 거거든요.
0: 오, 이 국물 육수 네. 내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 그게 돈사골이 들어가고
0: 네.
3: 돈사골 들어가고 갖가지 야채들 좀 들어가고
0: 야채도 같이 들어가고
3: 네, 제과학위에 야채 들어가고 청주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0: 청주도 들어가고요? 네. 와, 그 안에 이게 뼈예요?
3: 네, 뼈 들어있거든요.
0: 오, 우와! 우와! 지금 저런 큰 뼈도 있고 이런 작은 뼈들도 있고요.
3: 네, 맞아요.
0: 오, 되게 오래 끓이시는 거죠? 얼마나 끓이시나요?
3: 보통 24시간에서 27시간 정도.
0: 하루 이상을 무조건 끓이시네요?
3: 네, 8시간 3번 아니면 9시간 3번 정도.
0: 3번에 나눠서?
3: 네.
0: 요 혹시 살짝 조금만 맛 볼 수 있나요?
3: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0: 아, 예. 와, 이거 몇 시간 끓인 거야? 오, 맛있다. 맑다, 되게.
3: 맞아요.
0: 네, 맛이 되게 맑아요. 오, 와, 근데 국물이 진짜 오래 끓이셔서 그런가 굉장히 맑네요.
3: 국밥이랑 볶음이랑 네. 준비해서 자리로.

0: 받아드리겠습니다.
1: 아, 예. 그럼 저 가서 기다려주겠습니다.
0: 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사골 국물아 물 끓여라. 각종 돼지뼈 고코와 그 맛이 깊고 담백하구나. 국밥하면 뚝배기지. 뚝배기에 순대 가득, 우리 고기도 가득 넣고 뽀얀 국물과 함께 바글바글 끓여내면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항상 든든히 책임지는 소울푸드 경천순대 국밥이열시다. 아이고, 여기도 한 그릇 배달해줘.
1: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든든하구나. 이야, 어디 보자. 오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이야, 와, 잠깐만. 아, 간을 하기 전에 국물 맛을 좀 보자. 이야, 국물 맛이 깊은데? 간을 좀 살짝 해서 간을 맞추고 감칠맛을 싹 짜자잔. 돼지고기는 새우젓하고 잘 어울려.
2: 맛있구나.
1: 잘 맞아, 잘 맞아. 새우젓 넣으니까 또 맛이 감칠맛이. 응? 아, 어디 보자. 조금
2: 좋다.
1: 칼칼하게 먹어볼까? 나는 칼칼한 걸 좋아하니까. 아유, 야, 어제 한잔했는데 해자. 아, 그건 아니고. 맛있게 먹읍시다. 다대기도 살짝 넣어서 얼겁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너무 많이 굽나? 오, 진짜 얼큰하겠다. 이야, 얼큰한 순대국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맛이 어떻게 되는지?
2: 맛있구나.
1: 오, 칼칼해.

0: 젓가락 들고
1: 맛있구나.
2: 그래도 국밥이니까 나는 원래 밥을 말아서 잘 안 먹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맛이야. 야, 안 되겠는데? 우리 애는 말아서 먹어야겠는데?
3: 하나.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2: 이랬다 저랬다 한다네. 원래는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에 이렇게 밥 위에 얹어서 먹고 국물을 따로 마시는데, 야, 얘는 말아서 먹어야 되네. 얘는 말아서 먹어야 돼. 고소해. 순대국밥에 고소한 맛을 올려줄 으깨가루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나 봐. 으깨가루 좀 추가해서. 오,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왔어. 여러분들도 그냥 막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번 드셔보시기 추가합니다. 추천합니다.
1: 맛있구나!
2: 칼칼하고 얼큰하고 고소하고 어떻게 이런 맛이 있어.
1: 자고로 국밥이란 국에 밥을 말아야 국밥이지. 하얀 쌀밥을 구수한 국물에 풍덩 말아주고 푸짐하게 든 순대와 머리.

0: 한술에 떠서 그의 판입하고 나면 입안에 감칠맛이 가득하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배불리 한 그릇. 그것이 소울푸드 아니겠어?
1: 잠깐만, 이거 김치를 잘라놓은 모양새가? 오! 향이 달라. 이건 직접 담근 김치다.
2: 얼씨구!
1: 이게 김치가 맛있으면 국밥은 그냥 끝없이 들어가는 거거든. 아이고, 잠깐만. 밥이 없네. 김치가 많이 나오는데. 아. 사장님. 아, 저기, 혹시 좀 공깃밥 추가 좀 한 그릇 더 이렇게 추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3: 네, 저희는 네. 1인 1메뉴 주문하시면 무료로 나가고 있어서.
1: 진짜로요?
3: 네.
1: 어, 예, 알겠습니다.
2: 얼씨구!
1: 간 가격은요? 어? 아니, 1인 1메뉴 시키면 공깃밥은 그냥 추가는 무료라니. 어? 아이고,
4: 공깃밥 모양이 필요해. 상당히.
1: 아,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 어? 공깃밥은 무한 리필이라니 얼마나 사장님 인심이 고마운가. 아, 나 아까 눈물 날라 그랬는데. 아우, 진짜. 어, 집에서 밥 한 고기 더 달라 그러면 눈칫밥 먹는데. 예, 예. 어우, 따뜻해. 감사합니다.
0: 야.
1: 어우야. 우와. 밥이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이다. 순대볶음에다 같이 먹어야 된다.
0: 순대에 이것을 빼놓으면 섭하지라. 바로 칼칼한 순대볶음이 얼씨다. 뜨끈한 철판이 잘 볶은 순대에 매콤한 비법 양념까지. 아이고, 때깔 봐라. 군침이 안 넘어가나. 거기에 향긋한 들깨잎까지 함께 볶아주면 들기름, 들깨, 들깨잎까지 매콤 고소의 잔치로구나. 아쉬울세라 마지막까지 들깻잎도 한 번 더 듬뿍. 매콤하게 입맛 찾아주는 병천 순대볶음 대령이요.
4: 맛있죠?
1: 예.
2: 맛있겠구나.
1: 아, 잠깐만. 어우, 야. 어우, 향이 깻잎 향이랑 만나서 아주 그냥. 어우, 볶음이 어쩜 이렇게 그냥 좀. 자, 여자.
0: 어, 여러분, 볶음 좀 보십시오.
1: 아, 얘를, 자, 모양을 만들어서, 깻잎과 함께. 아,
0: 맛있구나!
1: 오빠, 너무 맵지 않고 아주 상큼한 정도로 잘 볶아졌는데? 어? 들깻잎에, 어? 들깨에, 어? 들기름을 싹 둘러가지고.
2: 얼쑤?
1: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응? 내가 이 사장님을 고소해야겠어, 고소. 응. 사장님아.
4: 뭐 잘못했네?
1: 어? 너무 고소하잖아. 어? 너무 고소하니까 우리 사장님은 고소.
4: 너무 재미없네.
1: 재미없어? 아유, 알았다. 이거 무슨 맨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하나 줄라 그랬는데 안 줄래. 아유. 야.
0: 쫄깃쫄깃! 내장과 순대가 양념을 제대로 입고 입안 가득 팡팡 터지네! 고소한 들기름 향 솔선! 고춧가루 톡톡! 순대와 내장은 쫄깃! 우리 임금님,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네! 아이고, 맛있구나! 오늘도 병천순대로 제대로 한상 그득히 수다를 드시는구나.
4: 오늘 한 입도 안 드시고 다 드셨네.
1: 아무 재미없다며, 재미없다며. 응? 고소해서 고소한다 그랬더니 재미없다며. 아, 근데 한 입도 안 주고 혼자 먹으니 더 맛있구나. 야, 모둠새도 맛있고, 볶음도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참으로 맛있구나.
0: 임금님, 지당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먹어도 평천순대, 저렇게 먹어도 평천순대고파. 아침 저녁 쌀쌀해질 때 뜨끈한 국밥에 김치 한 점 얹어 먹으면 누가 먹던 그것이 임금님 밥상 아니겠소.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한상 가득 든든하게 평천순대를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임금님 참 행복하시겠소. 오늘은 평천순대로 맛있구나.
1: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어?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0: 한 번 가보자.
1: 에라 모르겠다. 맛있구나.

0: 여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와,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와, 무대 정말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네.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쌓아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나는 진짜 글을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0: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1: 네.
0: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놀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시면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2: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1: 네.
2: 이제 어떤 주로 강량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1: 네.
2: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1: 네.
2: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이제
1: 네.
2: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2: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1: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3: 너무 많이 반영해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1: 네.
3: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뭐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1: 네.
3: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1: 진짜 근데 뭔가 말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3: 아니에요.
1: 아주
3: 뼈
1: 훌륭한, 여기
3: 뼈
1: 강조하셨었는데.
3: 없어요.
1: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4: 인자까지는 네.
1: 인정할 수 없나요?
3: 맞다고 하자.
0: 확실히 긋는구만.
4: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1: 네.
4: 맞아.
1: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4: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1: 네.
4: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1: 네.
4: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1: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4: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1: 또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4: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1: 네.
4: 매년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1: 네.
4: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1: 네.
4: 링컨 센터에서
1: 야.
4: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1: 야.
4: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1: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4: 네.
1: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4: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한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1: 와,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4: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4: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 되는 거잖아요.
1: 네.
4: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4: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1: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0: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어,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그렇지. K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오. 웬만큼도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2: 네,
0: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1: 아,
0: 보여주는
1: 없어요 무대.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3: 마시고
4: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4: 마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아~ 고추장
4: 좋다.
1: 신토불이 나선다
4: 마시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에이.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이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너무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은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어,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렬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 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현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위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연으로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6: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디 모두의 차디 모두의 차디 너의 차디 너의 차디 나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지 못난 사람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오늘의 차지 모두의 차지 최소의 차지 최소의 소망의 차지 소망의 차지.

0: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1: 네.
0: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현대적인 무당,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1: 네.
0: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무당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약간 여전사, 약간 뮬란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1: 오,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기운이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데?
0: 네, 약간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면 여기는 정말로 뭔가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져.
1: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 받았어요.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과 복을 빌어주면서 복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시문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시문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그 여기 아니었어요?
4: 여기였어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0: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1: 네.
0: 그래서 최대한 좀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2: 네.
1: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2: 아, 네.
1: 너무
2: 감사하게도.
1: 축하드립니다.
2: 네,
1: 와.
3: 너무 잘한다.
1: 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투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몇년 됐죠, 지금?
2: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2: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1: 오.
2: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1: 네.
2: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2: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지금
1: 네.
2: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 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2: 아, 허세가요?
1: 네.
2: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1: 허세가
2: 무가 허세가 좀
1: 네,
2: 있으시네요.
1: 죄송합니다. 네.
2: 제주도 사투리고요.
1: 네.
2: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허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보통 추자 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 차시스가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김진수
1: 무가라는
2: 씨도
1: 핑계를 대고
2: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고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 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1: 네,
2: 아
1: 그러면
2: 그래도 저희
1: 그러니까
2: 제가
1: 이곳에 와서 허세로
2: 그럼요.
1: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2: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4: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오, 그렇게,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4: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어,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어,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네, 음악의
1: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2: 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어,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2: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어,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신수 불기랑 삼재 플랑관제고 잘 천만리로나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제1대 조선탄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1: 예.
2: 오늘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3: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4: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5: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6: 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아,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7: 저는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라밤바가 갑자기 탁 머리에 들어왔죠.
6: 진짜요?
7: 그래서 빠라바라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이 아리바가 위로예요? 위로.
2: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1: 아, 추임새?
2: 추임새, 추임새.
1: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1: 그쵸,
2: 그쵸.
1: 얼씨구.
2: 얼씨구. 얼쑥.
1: 얼쑥 좋다.
2: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1: 아, 그럼.
0: 크리스티안 절대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주한 만이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부러
1: 눈물 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글씨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하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 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아미고, 친구야, 어디 갔어?
1: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소 세뇨리타

0: 와, 크리스찬 사기야. 아, 즐거웠다.
1: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안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2: 나쁘잖아, 나쁘잖아.
3: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4: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5: 아, 밤이라 밤.
6: 아, 왜 밤바? 밤바?
3: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 아, 아이디어 좋아.
7: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4: 네,
7: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8: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4: 아, 예.
8: 예, 좋았을 걸. 그렇네요.
9: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조주환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환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10: 자신 없어요.
1: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1: 98점. 자, 일단
12: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4: 네.
12: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4: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4: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1: 예. 예,
4: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1: 예,
4: 그렇습니다.
13: 잘했습니다.
10: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0: 이 조선판 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선판 스타 화이팅!
1: 결승행 티켓은 단 5장! 마지막까지 이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판스타 사생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예~ 오~
2: 오~ 오~ 강자다 강자.
3: 어우 너무 아름다워 진짜.
2: 어우 예쁘다.
1: 정초롱 씨는 패자 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4: 외로웠겠다.
5: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 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4: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였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6: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4: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6: 어? 그래요?
4: 네.
6: 어? 그래요?
2: 어 기대된다.
4: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아~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7: 대박. 이게 돼?
8: 아 근데 약간 선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7: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0: 야, 미쳤다, 미쳤어. 결승, 결승 아니야, 결승.
1: 폭풍 쳤어.
0: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히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0: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3: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자, 정철홍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4: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우리 철홍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6: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3: 네.
6: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수고했어.
0: 혼자 무대를 펼친 정철홍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7: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7: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0: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철홍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1: 아,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0: 저희 경성구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2: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예.
3: 와, 뭐야.
4: 와우.
5: 와우. 와, 오늘 멋있다.
6: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2: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7: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2: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8: 의철 씨.
9: 네.
8: 김난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셨나요?
9: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10: 힘드셨겠다.
11: 부다장이네, 부다장이.
9: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5: 와, 캔디인데 씁쓸한.
12: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13: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14: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열심히 국악곡 또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15: 맞네요.
14: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6: 다 달라요?
14: 그러니까요. 네네.
16: 최적 아닌가요 우리가?
15: 그럼요.
16: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14: 그럼요.
16: 최정예.
14: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아,
16: 우리 또 난이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 물을 건너가 하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14: 네.
16: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14: 그렇죠.
16: 뛰어든단 말이에요.
15: 네.
16: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14: 심청이 같다 생각하네.
16: 우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15: 아, 제가 도선주.
16: 현우피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15: 빠지라고. 네,
16: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4: 딱해.
15: 신봉사는 신봉사처럼 타로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하 고기를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14: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15: 오는데.
14: 신봉사 기가 막혀요.
15: 네.
14: 거기도 쫙 자진머리지?
15: 네. 중중머리.
14: 중중머리야?
15: 중중머리. 회중중머리.
14: 자진머리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15: 그렇죠.
14: 한 장당씩 한 장당씩 이렇게
15: 왔다 갔다
14: 하기가 좀
15: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죠.
14: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게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15: 그렇죠.
14: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떨어져서 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15: 나도 같이 어떻게
14: 나도 같이
0: 조금 더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0: 무성호 하얀색 옷.
17: 저 옷 되게 멋있다.
10: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게
17: 전투복이에요.
10: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4: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심청가, 춘향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1: 와, 고생했습니다.
2: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4: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5: 그치? 점수주기 오늘은 어렵겠다. 진짜
6: 힘들겠네. 어떡하죠?
1: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3: 과연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7: 1점 나왔다, 1점 나왔다.
1: 94, 94. 94.
8: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3: 네
9: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6: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1: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5: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4: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나니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어이가 리도 아,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1: 일단 세 팀이 남아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6: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지는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7: 제가 이제 조선판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 못 치면 진짜 종 칠 텐데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5: 네.
1: 지금까지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내가 왜 울어?
5: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남지만
9: 최고의 성적이었지. 진짜? 아니야, 나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0: 지금 입시 붙은 거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아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얼씨구.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2: 아, 이거 썰벌하네.
3: 아, 어렵다.
1: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0: 했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1: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진 것 같아.
2: 잘할 것 같아.
3: 잘하지.
4: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5: 네.
4: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6: 아~ 춘향이는 춘향이가 그랬구나.
7: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 팀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8: 불기둥과 올라오고 막.
7: 드라이벌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라이트? 아,
8: 하이라이트.
7: 아,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약간 그런
8: 각적인
7: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9: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7: 맞아요.
5: 하이트 한번 할까? 하이트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자, 시작! 하나, 둘, 셋!
0: 할래!
5: 빨리!
0: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예수 총을 들라!

0: 아,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4: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와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 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진짜 높을 것 같아.
9: 100점 나올까? 99점.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0: 등극합니다.
1: 자, 아, 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와.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2: 더 말할 나위 없죠. 에,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변혁도 큰 역할을 해줘서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3: 맞아
4: 비명이죠 비명
5: 진짜 치트키야
3: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2: 그게 또 네. 하나의 큰 이수였어요 오늘.
1: 감사합니다.
2: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2: 서로 잘했어요. 예, 예.
0: 자 지금까지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잘했다.
7: 완전히 퍼펙트했어.

0: 저희는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1: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2: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1: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3: 고생했다.
4: 고생했다.
5: 고생했어요.
6: 고생했습니다.
7: 고생했습니다.
8: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오,
9: 기타.
8: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9: 동환 씨 기타 하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0: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9: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1: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네.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12: 내가 오늘 지원분들을 불러왔어요. 제가 좀 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방향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라고요.
13: 보겠습니다.
12: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기도 하고.
14: 네, 잘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12: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11: 네.
12: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
11: 네, 좋습니다.
13: 파이팅!
12: 파이팅!
11: 파이팅!
12: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11: 네.
12: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11: 보컬로다가
12: 도전을 뭔가 해도
11: 네, 좋습니다.
13: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0: 거의 나는 끝까지 찾아가지고 내가 맞출까 말까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기랑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그렇죠.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런 거 할까?
2: 아버지 뚜비뚜바 이런 거.
3: 뚜비뚜바.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1: 예. 아,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됐나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6: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어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대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예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3: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4: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현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를 바뀔 때 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5: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 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0: 550점.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0: 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3: 아니 잘했는데.
4: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0: 네.
4: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4: 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
0: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이탈, 뮤르,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5: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0: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6: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7: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8: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 화이팅!
7: 감사합니다.
0: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9: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10: 아니 저랑 예, 같이 예.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0: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11: 와우 와우.
12: 뭐지?
11: 와우
12: 와우.
0: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11: 나 같은 방.
13: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4: 와 멋있다.
15: 조한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16: 아, 네.
10: 아까 들어보니까 김주환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17: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희 씨를 놓고요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15: 양념 많이 해줬을 것 같아.
11: Come on, bro. 잘 있었어?
18: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1: 노영환 감독이고요.
15: 아, 네.
11: 음악 생각을 했을 때
15: 네.
11: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자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들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는지.
15: 되게 선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11: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나요?
15: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11: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15: 네.
11: 문자로 다 공유하고
15: 네.
11: 해야 되겠다.
15: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종환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 곡이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3: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4: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네,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3: 기대된다.
5: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좋다.
1: 동네 봉지 번개 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끄썩 천재가 더고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물이 끄썩

0: 정한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예.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4: 참 난감하네.
5: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전문가
7: 아, 궁금하다.
6: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8: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0: 자, 93, 95, 93, 95.
1: 자, 이거 모르겠네요.
0: 예.
2: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는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의 시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3: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곁들여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일단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2: 92.9점.
3: 어?
2: 92.9점.
3: 어?
4: 어? 어?
3: 왜?
4: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3: 와.
1: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0: 꿈인가 하노라 해요. 진짜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5: 진짜 아쉽다.
1: 자,
6: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7: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5: 아쉬워요. 아쉬워. 네.
0: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1: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궁합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하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여덟 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술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재주꾼 같은 악기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응!

0: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2: 수분
1: 그늘 휴식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제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제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천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0: 오.
2: 작년에는 세계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제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3: 네, 쌍둥이.
2: 쌍둥이에요.
1: 아, 쌍둥이에요.
0: 아, 쌍둥이구나.
1: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4: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4: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1: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맞아요.
1: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3: 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5: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0: 볼이 얼얼할 정도로?
1: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귀엽다.
0: 저렇게.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0: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5: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0: 아,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아,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6: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처녀를 없는 장면인데요.
1: 없는 장면이.
6: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0: 예.
6: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1: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예.
1: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1: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0: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4: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네.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옆돌기?
0: 간단하게 옆돌기 정도만.
4: 네.
0: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1: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0: 야, 기가 막히네. 예.
1: 박자도 딱딱 맞아요.
0: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0: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1: 아, 잘했어요.
0: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1: 진짜 가볍고.
0: 가볍고. 네.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오두무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청란되었고 전통 전란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2: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1: 맞아.
2: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2: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1: 네.
2: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0: 팔, 다리 다 아픈 거예요.
1: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1: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어떤가요?
3: 모든 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0: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3: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무등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구나. 예.
2: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이렇게 무등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3: 네.
2: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3: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같습니다.
2: 네.
3: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2: 네.
3: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근육이 좀 붙어요.
1: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2: 오.
1: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4: 그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2: 네.
4: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1: 네.
4: 이대로 무등북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1: 예.
2: 말이에요. 이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무등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네.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1: 그럼요.
2: 네.
4: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무등북실로 와서 무등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무등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1: 저 준이 형,
4: 네.
1: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4: 밝게.
1: 좀 역동적으로.
4: 네.
1: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4: 네.
1: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무등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해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산

0: 사랑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2: 네.
1: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어로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2: 네, 이렇게 예,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4: 네.
2: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4: 저요.
2: 왜? 예.
4: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1: 아, 남자친구요?
4: 네.
1: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4: 4학년이요.
2: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1: 그래서
2: 예.
1: 그래서.
2: 그래서. 네. 예.
4: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2: 아.
4: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2: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네?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이 연하는 싫어요? 아, 연하 싫대.
1: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2: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1: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4: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1: 네.
4: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1: 아, 이리 오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2: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기운. 나는 100번을 갔겠다.
1: 홍보 열심히 하세요.
2: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1: 그래, 꼭 열심히 가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2: 예, 예, 예.
1: 아유, 귀여워요.
2: 예, 예. 아이고, 진짜.
1: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5: 저요.
1: 네.
2: 왜?
5: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2: 예.
5: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2: 떡볶이.
5: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2: 아, 그래,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1: 맞아요.
2: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5: 네.
2: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5: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2: 그렇지! 아~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5: 네.
2: 그래, 그래. 아유.
1: 잘 전달하세요.
5: 네.
1: 오.
2: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6: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1: 유창하게?
2: 아...
1: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2: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1: 맞아.
2: 계속 커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1: 무대에서는 진짜 멋쩐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7: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0: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2: 컷! 다시! 컷! 다시!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2: 레디! 액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2: 식중독 컷!
4: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식품의약품안전처.

0: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민요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 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0: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그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그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경쟁률은 성격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 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 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 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시위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입쪽 뜨는 거야?
1: 입쪽.
0: 아, 그래?
1: 하나,
0: 아, 그런가?
1: 둘, 셋. 앵, 네, 엣, 다, 섯,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하나, 둘, 셋. 앵, 네, 엣, 다,
0: 아,
1: 섯,
0: 이거야?
1: 여섯.

0: 아니 홍보해도 돼요?
1: 홍보? 아니 제가
0: 진행자예요.
2: 아 저 지금 잘 찾았어요. 저게? 그거 이제 아직 이거
3: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5: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4: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부른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 지아 누나.
1: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나는데
1: 토요일 공연은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2: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스 이즈 미.

지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래서 자꾸 안 났네. 아, 잘해보자.
2: 건배.
1: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1: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1: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계획
2: 부산 공연.
1: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2: 해운대해수욕장.
1: 와, 해수욕장에서? 멋지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2: 가시연꽃인데?
1: 가시연꽃이요?
2: 가시.
1: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2: 응.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1: 유진아?
2: 모라?
1: 유진아의 뭐라?
2: 어.
1: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아,
0: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약간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0: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1: 제 영상을요?
0: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1: 아, 그, 아, 그래요?
0: 우리가 바쁜 중에 아.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1: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0: 네.
1: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1: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아, 네. 해리포터
0: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또 제가 언제 했죠?
1: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0: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1: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0: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어 15년 넘었겠다.
1: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0: 네.
1: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0: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1: 그래서
0: 이렇게
1: 내려다보고 이렇게 네.
0: 그때부터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1: 네.
0: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0: 관창분수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여 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 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보른디. 허허 저 거리나
3: 좋다.
2: 물생 호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남원 부중의 성외 성내 나수어 문들 못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 옥중 건너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마 박 쫓아게 난 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겉니 백 빨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점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히가라 해도 날 몰라

0: 알아. 홀치엔지니아로니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예수하고 하디마디멋도 있는 동문한 희알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야?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오 입쟁이들 아니 꼽고동 노거대 내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공연이 비워 허영 내 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하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석 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 안고

0: 토지 토지 오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터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잔터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 민요 창부 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또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심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른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 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 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예, 함께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그리고
0: 그래요,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희문 씨가 공연을 그 이희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더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준영 선생님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 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황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어떻게 불러요?
1: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지금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같이 것이 없어.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0: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이런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은 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아, 너무 재밌어.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0: 네.
1: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0: 해봐라
1: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라는 사람이
1: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런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0: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1: 해체라기보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0: 해산.
1: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1: 네.
0: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의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0: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1: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0: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0: 역시 안다.
1: 알죠.
0: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0: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0: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1: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공력을 다해서
1: 공력을 다해서
0: 배심으로
1: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도세.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나 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0: 네네.
1: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0: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0: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1: 괜찮죠?
0: 괜찮았어요.
1: 약간 영어 같잖아요.
0: 그게 약간
1: My Bye.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My Bye.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0: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1: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0: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My Bye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안녕들 하실런지.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 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왕중왕전. 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저는

0: 알 증후군이라고 그거예요.
1: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시즌 1과 시즌 2를 통틀어 무척 알을 잘 깐 대국자만 초대해서 왕중왕전을 갖는 날입니다.
0: 그래요. 생각만 해도 감격적인 날이지요. 왕중왕전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오늘 왕중왕전은요. 준결승 A조와 준결승 B조 두 대국 결과 승자가 결승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A조는 남상일 8단과 이세준 8단, B조는 쇼리 7단과 고영렬 5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결승 A조 경기를 준비 중인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대국자, 과연 왕중왕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1: 네, 기대돼요.
0: 네, 오늘 백도를 잡은 대국자는 유리상자라는 듀오로 유명한 국악 FM.
1: 네.
0: 음악이 좋은 밤.
1: 네.
0: 음악이 싫은 밤 아니에요, 좋은 밤.
1: 네.
0: 진행자 이세준 8단입니다.
2: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 이한철 8단.
1: 네.
0: 네? 꺾으면서 얄밉게 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까기다. 와, 이세준 8단. 오늘도 불타오르는 이세준 8단.
1: 네.
0: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거기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오늘도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라며 미니 바둑판.
0: 축소판이래, 축소판.
2: 명찰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름표.
1: 알까기 명인전도 써있어요.
2: 예, 저는 오늘부터 이세준이 아니고 이바둑입니다.
0: 네, 찐팬. 오, 부러운데요? 네.
2: 미국에선 바둑이라고 부릅니다.
1: 강아지 요거, 같기도
2: 하고. 요거를 딱 붙이고 네. 초대 까왕의 자리에 꼭 등극하고 말겠습니다.
0: 가왕은 못해도 네. 까왕을 한다 뭐 그런 네. 얘기 있었는데
1: 네, 그리고
0: 가능할 수 네.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는 남상일 8단입니다.
0: 네, 자 네. 이세준 8단이 배갈, 남상일 이 8단이 흑인데 네. 이것부터가 의외이긴 해요.
1: 네.
0: 연장자가 네. 이제 배갈이고 연수자가 이제 흑알인데 어쨌거나 온갖 판소리 대회에 나가 많은 상을 차지한 남상일 8단입니다. 유사춘이네요.
1: 네.
0: 와, 이상일이 일어났습니다. 멋지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시켰 와, 다시 대친 김에 와, 축조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과연 와. 성공을 하느냐?
1: 살짝.
0: 저, 와, 성공했습니다. 역전승. 각 부러운 드라마. 승부의 화신 남상일 8단. 자,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할까 볼래요. 용기 내 볼래요.
0: 전혀 색다른, 오, 색다른 맛인데요.
1: 약간 흔들렸을 것 같아요.
0: 저게 심리전이에요.
1: 네.
0: 네. 자, 조심스럽게 알을 깔지 말지.
1: 네. 네.
0: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A조와 B조 조별 준결승전은요 단판승으로 끝이고요.
0: 네.
1: 승자가 결승에 진출해서 알까기 명인전 시즌 1, 2 최종 왕중왕전의 최고 왕을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0: 왕중왕전답게 럭셔리한 알까기 보여주실 겁니다.
1: 네.
0: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부터 하시죠. 인사.
1: 자, 그럼 흑도를 잡은 남상일 8단의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사적인 대국.
1: 네.
0: 첫 수. 네. 오. 그렇죠. 신사적으로 하자. 페어플레이. 자, 손바닥을 비비면서.
1: 네.
0: 네. 남상일 8단.
1: 네.
0: 이세준 8단 강적을 만났는데.
1: 네.
0: 과연. 네. 손가락 푸는 거예요. 네.
1: 네.
0: 자, 오. 꽥이 나왔습니다.
1: 아니.
0: 오.
1: 너무 오랫동안 쉬셨나 봐요.
0: 왕중왕전답지 않게.
1: 네.
0: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어요. 꽤.
1: 네.
0: 지금 다 당황했습니다. 이세준 8단도.
1: 네.
0: 남상일이가 이 정도야.
1: 네.
0: 네. 저 역시 당황했고 말이죠. 그러나 첫 수니까.
1: 네.
0: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
1: 네.
0: 자, 이세준 8단.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1: 맞아요.
0: 기사 아니겠습니까?
1: 흔들림이 없는데.
0: 네.
1: 과연.
0: 네? 차분하게. 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네, 성공.

0: 네, 처음부터 정확했어요.
1: 첫 수위에 네. 두 점 차로 벌어지잖아요.
0: 네. 표정이 안 좋았는데요, 남상일 8단.
1: 특공대 그 101점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네. 내가 할 길로 갈 것이냐. 네.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남상일 8단입니다. 네.
0: 단판승이라서 진짜 신중해야 돼서.
1: 그러나요? 저거 처리하나요? 와! 그러나 수석작전. 네, 농기 답법이도 있지요.
0: 이세중 8단이 지금 훨씬 유리한 상황이네요.
1: 그렇습니다. 자. 와! 그 먼 거리에서 가볍게 이세준 8단 대단합니다.
0: 너무 깔끔하게 네, 딱 흩돌만 처리했어요.
1: 와, 압도적인데요?
0: 네, 역시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1: 네, 저는 빅매치 막상 막.
0: 아이고.
1: 네, 저는 빅매치 막상 막.
0: 아이고.
1: 빅매치 막상 막.
0: 아이고.
1: 저래봤자 본인 이미지만 상하는 거예요.
0: 왕중왕전답지 못한 태도가
1: 그렇습니다.
0: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네, 저건 졸개들이 하는 짓거리이지요. 왕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0: 네. 네,
1: 폭군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다시 제가 지적질을 하니까 다시 또 뒤늦게 반성을 하고 네. 보여주면 됩니다. 네. 아직 알까기 안 끝났어요.
0: 네, 네, 네. 네,
1: 보여주십시오. 남상일 8단. 자, 과연
0: 아이고.
1: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0: 지금
1: 안 풀려요.
0: 네, 지금 마음 약간 소심해졌어요.
1: 이 축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양보란 없는 이세준 8단. 상당히 침착하면서.
0: 네. 진짜 정확해요.
1: 정확합니다.
0: 네.
1: 와, 정확하게 예리하고 무서울 정도.
0: 네.
1: 자, 세 점 있는데. 어느 곳으로 공격을 할지. 갈팡질팡. 네. 자, 손이 바로 떨리고 있는데. 떨거 없어요. 소심해요.
0: 남상일 8단답지 않은
1: 네,
0: 모습이에요.
1: 오늘 이런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일 8단. 출전을 펼치고 있는 남상일 8단. 그 못한 표정.
0: 네, 멋있어요.
1: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0: 네.
1: 여기서 만약에 끝나면 이제 최종 결승전 단판이기 때문에 성공! 대단합니다!
0: 진짜 역시!
1: 야, 깔끔하게!
0: 네.
1: 자랑스럽습니다. 네. 팬이 달아준 네? 축소판.
0: 네, 이걸 보고 있는 팬분도 지금 얼마나
1: 흐뭇하시겠지요.
0: 네.
1: 반면 병든 당마냥 네? 남성일 8단 보기에도 치근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
0: 네,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끝까지.
0: 네.
1: 할 말은 많지만 말은 못하죠.
0: 네.
1: 알른 소리는 가능합니다. 그 알른 소리. 네. 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이죠. 과연 안 돼요.
0: 네.
1: 뭐 속된 말로 우리 친구 사이에는 너 쫄았니 그러는데
0: 네.
1: 쫄은 것만 것 같습니다.
0: 네. 네. 반면에 이세준 8단은 진짜
1: 여유로운.
0: 네.
1: 네. 얼른 이제 네. 이 대국 마무리하고 네. 이제 결승 준비하는 게
0: 네.
1: 순서겠지요.
0: 실수가.
1: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 이래서,
0: 네.
1: 부자 몸 좋으신.
0: 네.
1: 네? 그러나 뭐, 아직도 나에게는,
0: 네.
1: 네? 6달.
0: 네.
1: 네. 3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상대방의 네. 실수로 득점을 한 남상일 8단.
0: 네.
1: 차라리 아까처럼,
0: 네.
1: 이 공격을 하지 말고,
0: 네.
1: 그냥.
0: 도망.
1: 예, 뭐, 그런 정도. 한 칸 정도.
0: 네.
1: 응수타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뭐. 그러나 호랑이 굴로
0: 네.
1: 너무 과했어요.
0: 네.
1: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석작전 막 가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네,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같이, 네, 같이도 아니에요.
0: 너무
1: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세준 8단 멋진 플레이.
0: 오.

0: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와 이겁니다.
1: 와, 멋있어요. 네. 네. 아
0: 희박해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남상18단이 승리하기란 0.0001% 없다는 얘기죠. 네.
1: 아니, 혹시 모르죠. 네, 혹시 모르죠.
0: 불가능합니다. 네.
1: 과연 공격을 하실지.
0: 이건 뭐,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네. 환장을 했다.
1: 네.
0: 예, 환장한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좀 애매한데 네. 그거보다는 네. 저 그 한 점으로 좀 왼손으로 같이 사사적전으로 끝내기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네. 같이 사사적전으로 끝내기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끝내기. 네. 끝내기.
1: 너무 깔끔하게.
0: 와. 저 시종일관 네. 리드를 했던 이세준 발단. 이렇게 해서 준결승 A조 대결에서는 이세준 발단이 남상일 발단을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1: 네.
0: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발카기 명의전 왕중왕전 준결승전 B조 쇼리 7단과 고영렬 5단 대국이 열리는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아, 준결승 B조 대국에서 네. 대을 잡은 쇼리 7단입니다.
0: 네. 쇼리 7단 상추와 쇼리로 구성된 마이티 마우스라는 힙합 듀오 소속이죠.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 엎드려 쏴 자세. 그렇죠. 네. 압도적인. 와. 6탄 이득이 나왔나요? 2전 전승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그 두상도 알까기인데 알 모양이에요. 네. 쇼리 7단 오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0: 아, 기다렸고.
2: 제가 알기로는 제 말과 함께 이 자리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0: 네.
2: 집에서 준비하고 훈련했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0: 오늘을 위해서 네. 갈고 닦았다. 네. 철저히 준비했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자, 그럼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는 고영렬 5단입니다.
0: 아, 반듯해요.
1: 네.
0: 고영렬 5단 피아노 병창이라는 네. 새로운 신조어죠.
1: 네.
0: 예, 용어를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네. 아마도 판소리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를 자랑하는 소리꾼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그 고영렬 5단이 하동군 5단과의 대구를 앞두고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
1: 네.
0: 그거 아닐까요?
1: 네, 맞아요.
3: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진짜 깔끔해요.
0: 네. 네. 오른손은 왼손 자유자재.
1: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아유, 매우 유리하지.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고영렬로다 대단합니다.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렬 5단이 차지했습니다. 고영렬 5단, 오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저번에는 금지를 갖고 임했다면 오늘은 사명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0: 오리둥절한 쇼리 7단인데 이제 사명감, 이 네. 사명. 알까기 보급에 앞장서겠다, 네. 뭐 그런 의미. 네, 감사합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의전 왕중왕전 B조 준결승전 곰 손바닥 고영렬 5단과 팔씨름왕 쇼리 7단 빅매치입니다.
1: 네.
0: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1: 잡은 고영렬 5단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대국자 이미 실력은 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 완편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봐주시면 네. 오, 진짜 알까기 고수 맞구나 네. 싶으실 겁니다. 네. 네. 옷을 정리하고 왼손탑 양손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척수에 성공을 할지? 와! 성공했습니다. 네. 와, 척수에 네. 왼손으로. 뭐 주특기는 오른손입니다만은 네. 왼손. 야, 저를 상당히 위대하죠. 네.
1: 깔끔했어요.
0: 네. 안 해도 되는 액션입니다. 네.
1: 너무 과하게 푸는 게 아닐까 걱정도 네. 되는데요.
0: 그러니까 저러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네. 네.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자, 과연 오 1타 2득을 노리겠다. 오, 그렇군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와, 가볍게.
1: 와.
0: 장군 멍군.
1: 네.
0: 네,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너 하는데 나는 못해? 네. 와, 좋아요. 오. 저렇게 되면 안 밀립니다.
1: 네, 두 분 다 지금 시작이 좋아요.
0: 시작 좋습니다. 다시 또 왼손. 와, 왼손. 저 두 점을 향해서. 와! 정확도.
1: 와.
0: 100%. 네?
1: 우와.
0: 자로 잼 듯한 네. 정확도입니다.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고영렬 5단. 네. 아직 두 대국자 실수가 없어요.
1: 네.
0: 자, 그래요? 방석을 저렇게 약간 철상 맞은 듯 합니다만 그래도 네. 네. 1타 2득 노립니다. 신중하게. 그래요. 그렇죠. 네. 마음이 정리를 하고.
2: 나가라, 나가라!
0: 간절히 네 그렇죠 네. 마음이 정리를 하고
2: 나가라 나가라
0: 간절히 네 기도를 했건만
1: 네 바람을 불었지만
0: 네. 네. 자 그러나 저 한 점 처리하기 애매한데 그거 처리하나요? 난 못 보고 있습니다. 참아 눈 뜨고 못 보겠다. 예 자 가볍게 처리하네요.
1: 너무 깔끔하게 네, 잘 깔끔합니다. 처리했어요.
0: 고영렬 5단 국악인 중에 네. 최고의
1: 네.
0: 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쇼리 7단 네. 내가 할 길로 가야 됩니다.
1: 네.
0: 자, 다득점을 노리는 쇼리 7단 그렇습니다. 다득점 최소한 1타 2득 네. 3득까지도 노리겠다.
1: 네, 조금 멀긴 한데
0: 네. 네. 컴온. 와! 성공!
1: 와!
0: 오히려 1타 2득이 안 되기 아쉬울 정도로
1: 네.
0: 내 멋진 타운과 함께 득점을 올리는 쇼리 7단!
1: 네.
0: 와! 고영렬 5단 상당히 고수입니다만 오늘 강자를 만났어요.
1: 네, 맞아요.
0: 야, 빅매치 봤습니다.
1: 네.
0: 처리해요.
1: 못 보겠다.
0: 못 보겠다. 처리했습니다.
1: 역시 깔끔하게. 네.
0: 네. 많은 연습량이 필요했던
1: 네.
0: 네, 쇼리 7단. 네. 기민하게
1: 네.
0: 또 위치를 바꿨습니다.
1: 네, 그쪽이 좀 더 가까운
0: 더 것 같아요. 더 가까웠나요?
1: 네.
2: 컴온.
0: 네. 뭔가 주문을 위해 엉뚱한 주문을 위해 뜬 것 같습니다. 네.
2: 컴온.
0: 우와! 성공! 네, 뭔가 주문을 위해 주문빨이 안 먹혔어요.
1: 네.
0: 네, 안타깝습니다.
1: 이렇게 네. 되면은 지금 고영렬 5단이 훨씬 유리하죠.
0: 네, 탄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1: 네.
0: 이럴 때 해보는 겁니다.
1: 멀긴 한데
0: 여유 있을 때
1: 네.
0: 멀지만은 그것도 괜찮아요.
1: 네.
0: 왜냐하면 유리하니까 응수타지는 네. 어찌할 거야.
1: 네,
0: 네. 쇼리 집단 뭐. 체중이 별로 안 나가니까
1: 네.
0: 자리 옮기도 수월합니다.
1: 네.
0: 대신 고영렬 5단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1: 네.
0: 꿋꿋하게. 와! 성공! 네!
1: 오!
0: 그래도 쇼리 7단이에요.
1: 네!
0: 네! 아직 안 끝났다.
1: 네.
0: 네. 자리 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1: 네. 점점 따라 붙고 있어요.
0: 따라 붙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좋았다고
1: 네.
0: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자. 예, 우상 귀에 있는 그 한 점으로 와! 오! 오늘의 하나를, 네?
1: 네!
0: 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와! 저 먼 거리에서
1: 네.
0: 하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와.
0: 순간 깨갱하는 효리 칠단. 망연자실.
1: 아.
0: 아.
1: 멋있어요. 와.
0: 어, 그러나 그건 처리해야죠. 네. 처리해야 됩니다.
1: 아! 아. 아.
0: 본인의 알도 희생하는 이게 뭡니까?
1: 진짜 살짝 했어요.
0: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힘 조절을 못했어요.
1: 네.
0: 이렇게 되면
1: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0: 쇼리 칠단은 아 그러나 끝나지 않았으니까
1: 네.
0: 어 그런 소리 얘기하지 말아라.
1: 네.
0: 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 하나요? 네.
1: 고영렬 오다는 실수를 한 적이 없어서
0: 없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수가 될 것인지. 압도적인 어, 이번 대국 막상막하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 네.
0: 결과적으로는 완승
1: 네,
0: 네?
1: 이렇게 해서
0: 네.
1: 준결승 피조 대결에서 고영렬 5단이 승리하셨습니다.
0: 네 쇼리 칠단 투정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1: 네.
0: 예 같이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 네.
0: 결국 알까기 왕중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1: 네.
0: 어, 긴장되는데 대국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1: 네.
0: 자랑스러운 두 분.
1: 오, 네. 멋있어요. 마지막 결승전은요. 각자 알 8알씩 놓고 단판으로 치르게 됩니다.
0: 준결승 A조의 승자 이세준 8단.
1: 네.
0: 준결승 B조의 승자 고영렬 5단.
1: 네.
0: 보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1: 네.
0: 이야... 자, 그러면 서로에게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인사. 고영렬 5단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1: 네.
0: 실력을 뽐냈던 두 대국자.
1: 네.
0: 양손 자유자재 고영렬 5단. 어,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전 부담감일까요?
1: 와,
0: 아니... 좀처럼 나오지 않던 실수
1: 네.
0: 첫 주에 네? 고영렬 5단답지 않은
1: 네.
0: 자충수가 나왔습니다. 꽥수가 나왔어요. 꽥이
1: 네.
0: 나왔습니다.
1: 어우, 정말 실수가 없었는데
0: 이야 결승전이라는 어떤 무게감
1: 네.
0: 긴장되지요.
1: 네. 다시 마음을 빨리 잘
0: 자,
1: 잡아야 돼요. 네.
0: 이세준 8단 과연 이세준 8단은
1: 오!
0: 실수 없이 그러나 네 과연 이세준 8단은
1: 오!
0: 실수 없이 그러나 네 어.
1: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본인의 알도 희생하는
1: 네.
0: 네 일명 논개타법.
1: 이제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0: 네 자 왼손으로 한 번 실수는 나왔지만 두 번의 실수
1: 아!
0: 이 정도면 고영렬 5단은 약간의 실수예요.
1: 네.
0: 네. 상대 알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크게 비칠 것 같습니다.
1: 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여전히 한 점 차이. 와 긴장감이 감도는 국악방송 특별대국실.
1: 네.
0: 자. 와.
1: 아니 이게 뭐죠?
0: 야. 아니 이세준 8단은 맞는 거예요. 추석 작전이 한 수 앞서니까.
1: 네.
0: 네. 좋습니다.
1: 뭔가 그렇게 의도한 것 같진 않았는데 두 분 다 두 분 다 지금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김가영 초단이 그거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 고영렬 5단이 밀리고 있는 대국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과연 그러나 고영렬 5단인데 천하에
1: 어!
0: 아 긴장은 하네요. 긴장을 합니다. 네. 어 그런 정도 어 자. 이세준 8단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뭘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1: 역시
0: 아,
1: 네, 깔끔하게
0: 여기서 벌어지나요? 어, 페니준
1: 네.
0: 축소판 배치를 달고 있는 네.
1: 오, 이 팬의 마음 덕분인지
0: 그렇습니다.
1: 지금 네, 이세준 8단 그,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나 지금 5대 3 여기서 득점을 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올려야 되는 고영렬 5단 아 오늘 아, 아.

0: 지금
1: 상대가 네. 워낙 강자인 이세준 8단 네. 네. 어, 무겁게 네. 네,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벽이 네. 어. 와, 대단합니다. 양보란 없다. 이세준 8단
0: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
1: 이야. 이러면 진정, 네, 인정합니다. 네. 어, 고영렬 5단, 어, 엄지손가락을, 네. 어,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시켜세웠는데,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겠지요. 네, 끝난 건 아닙니다.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0: 집중해서.
1: 와! 아, 1득점 했죠? 와! 네. 그러나 멋진 플레이! 와! 야, 저게 한 점만 더 득점을 했으면. 네. 아, 그러나 이것도 좋았습니다.
0: 네.
1: 야, 고영렬 5단. 자, 힘내라, 고영렬. 네? 어. 아. 비정할 정도로. 네?
0: 네.
1: 야, 용납하지 않아요.
0: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제.
1: 그게 없지요. 자, 1대 4.
0: 네.
1: 떨렁 하나.
0: 과연 공격을 자, 할지 잘 도망을 갈지
1: 아, 지금
0: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 건지
1: 답답합니다. 아, 어?
0: 어?
1: 저 일선에 있는 저 약간 위험한데 말이죠?
0: 어, 저 어, 잘못하면
1: 어 그거를 맞추고 저 세 점을 까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거는 어. 만화 같은 이야기지요. 과연 그게 정말... 성립이 되나요?
0: 아! 아! 이럴 줄알았어.
1: 아! 안녕하세요.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왕중왕전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2: 네. 이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100% 리얼로 어젯밤 꿈에 가왕 조용필님이 나오셨어요.
1: 와 진짜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2: 그래서 이건 가왕이 될 꿈이다. 그런 안정감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이 만들어준 축소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영렬 씨 결혼 축하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미리 결혼 축하합니다.
3: 아이고 우리가 이거를
1: 보기 훈훈하잖아.
0: 감사합니다.
1: 자 새신랑
3: 워낙 강자를 만나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또 많이 하면서 실수도 찾았던 것 같은데 어, 또 한 수 배워갑니다.
1: 예.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왕중왕전
0: 네.
1: 어, 이수준 8단이 챔피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0: 쭉!
1: 쭉!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어떤 척추측만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나를 향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 목표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긁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싣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 첫 번째 무대는 이 강원 지방의 민요를 피리 연주로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강원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메나리토리라고 부르는데 메나리를 산에 피는 꽃, 즉 산유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산과 꽃 그리고 자연을 닮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엔 이 땅에서 피어난 다양한 우리 음악을 탐구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국악에 언제나 의문부호를 던지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음악동인 고물이 다음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음악은 소용인데요. 가지고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다섯 가지가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가사에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0: 불을 안 뗐는데도 절로 익는 솥 또는 술 샘는 주전자 이런 게 뭐 현실에선 다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용이 감상해 보셨고요. 음악동인 고물의 이태원 음악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팀 이름이 고물이에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아는 그 고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란 뜻이고요. 팀 이름이 음악동인 고물입니다.
0: 음악동인 예. 고물.
1: 동인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별로 아니죠. 문인들이 옛날에 썼던 말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여서 어떤 각자의 활동들은 각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테두리를 동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관계가 우리가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동인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동인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썼고요. 고물이라는 말은 왜 새거라고 안 새거가 좋은데 자기 스스로 고물이냐고 고물이라고 부르느냐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새거잖아요.
0: 네.
1: 아이든 그게 물건이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제 생산물이 많고
0: 네.
1: 이렇게 그런 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제 새로 공장에서 바로 나왔는데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물건들도 넘쳐나는 세상
0: 네.
1: 그런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때 받았었어요.
0: 새것이지만 고물 같은
1: 그렇죠. 반대 예. 고물로 태어나는 존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0: 생각을 하고 있다.
1: 네, 티를 좀 낸 거죠.
0: 네. 고물만의 음악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앞선 무대에서도 좀 독특한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색다른 음악과 공연들을 주로 선보이고 계시다고요?
1: 네. 저희가 색다른 다른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전통하고 다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0: 네.
1: 오히려 전통을 집착한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거기에 천착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0: 네.
1: 전통을 우리가 전공을 했는데 전통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전통 음악을 편하게 하고 그 편하게 한 활동이 사람들과 잘 소통되고 우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공동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편한 음악 활동이 됐으면 안 그랬을 텐데
0: 반대군요.
1: 보통 그렇지 않았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깊고 얕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음악을 그냥 할 수 없을 정도로
0: 네.
1: 아주 기초적인 음악 개념에서부터 그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음악할 아주 편안하고 음악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노는 인생 이런 것보다는
0: 네.
1: 연구자가에 가까운 음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그런 연구한 내용들이 아주 그 잡다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하는 그 형식적인 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0: 네네.
1: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전통에서는 조금은 다른 좀 독특한 형태가 완성이 된 거네요.
1: 네, 음악회라기보다는
0: 네.
1: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가까운 게 됐어요.
0: 연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없는 것을 창조해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픽션보다는 논픽션을 다루는 그 쪽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그럼 우리 음악회라고 안 할게 그냥 다큐멘터리 할게 이랬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는 이제 영화 장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앞에다가 토시를 붙여가지고 공연형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그냥 마음 놓고 그렇게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0: 한 무대를 더 청해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무대는 음악 다큐멘터리 국악주의자들에서 선보였던 음악 중에 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곡입니까?
1: 제목이 리을이고요. 네. 가사는 리을 RL 이렇습니다.
0: 리을 RL.
1: 네, 노래예요. 일종의. 네. 네. 우리말을 그냥 예를 들면 그랬니? 하고 발음할 때 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안 그러는데 특히 이제 가수들이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넌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네.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의 노래에 나오는 그 실현당한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요.
0: 아
1: 아프지 않고 발음도. 아픕니다. 예. 예전에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집주인 아주머니가 네. 모든 피읍 발음을 F로 합니다.
0: 네. 그걸 장난처럼 하셨죠.
1: 예.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웃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웃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풍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문화에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생활에서는 우리 언어 문화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해서 어떤 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에서는 음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피아노에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닌 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나 도여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풍류 같은 경기 네. 대풍류 같은 네.

0: 곡을 어떤 대금 주자에게 연주를 편곡을 해서 연주를 부탁을 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닌 그 음을 도나 시로 결정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했던
1: 오히려
0: 경험이 있어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음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음이 도이거나 시일 때 결과되는 어떤 음악 상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리을을 알로 발음하는 할 때, 그 알로 발음했을 때 생기는 어떤 효과를 추구하듯이. 그래서 저는 알이나 리을이나 알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음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수 있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좀 약간 농담스럽게
1: 네네.
0: 한번
1: 풍자하듯이.
0: 얘기해보고 볼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1: 이번 곡이요.
0: 예.
1: 오,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0: 가사가 R과 L과 리을밖에
1: 아,
0: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 세계로 어떻게 곡이 나왔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음악 동인 고물의 리을. 감상하시죠.

0: 머리를 꼭두새라고 불렀고요. 이 꼭두새를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이 공연 기획 능력과 또 무리를 통솔하는 통솔력이 둘 다 있었어야 됐을 텐데요. 꼭두새의 능력에 따라서 단원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사당의 꼭두새 하면 떠오르는 분, 오랜 세월 남사당의 길을 걷고 계신 지우나 명인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 무지개살을 한번 해보는데 자진가락으로 한번 몰아쳐봐라.
2: 응.

0: 지훈아 명인의 종이 부포 노름 만나보셨고요. 지훈아 선생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0: 네.
1: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앞서 보여주신 무대가 종이 부포 노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모 끝에 달아놓은 게 종인가요?
1: 아, 이게 일명 이제 그 종이 북상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제 지금은 1978년도 사물놀이가 나오면서 이제 웃다리 농악이라고 주로 이제 이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0: 네.
1: 저가

0: 어려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경기 충청농학이라고 그랬어요.
1: 경기 충청농학.
0: 예. 네. 이제 경기 충청농학에서는 주로 이제 상세제비들이 네. 이 북상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북상의 재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북글씨 쓰는 북글씨 연습서는 습자지라고 있어요.
1: 오, 예. 한지 같은.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습자지 얇은 거.
1: 뒤 투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0: 예, 예. 네네. 그걸 이제 오려서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걸 이제 그 종이 북상이라고 그래요.
1: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돌리신 거예요?
0: 저는 6.25 때가 4살 때고 1.45 때 피란을 나가서 9.15 수복된 이제 그 다시 인천으로 왔는데 원래 네. 인천 도화동 이제 그 출생지예요.
1: 원래 고향이시죠.
0: 근데 그 동네는 마을마다 이 농악이 다 있었습니다. 농악이 다 있었는데 그 제 선친께서 유난히 이제 그 지금 이제 일명 비나리에 네. 이제 축원덕담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상세를 맡아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것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아버님께서 하시는 것이 좀 자랑스러웠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르신네들 막걸리 한잔 드시고 그럴 때 이제 그 이 상모를 벗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몰래 그걸 쓰고 한번 돌려보고 네. 그 아마 선천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어린애들 놀이하듯이 시작하신 거네요.
0: 그렇죠.
1: 네. 아니 그 요즘 선생님을 당대 최고의 남사당 꼭두쇠라고까지 부르던데 그러면 그 시절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가요?
0: 제 나이가 정확하게 정해생 지금 75이거든요.
1: 네.
0: 돼지띠 75인데 제가 시작은 7살 때부터 이제 그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러다 정식 지금 데뷔라고 할까 1959년도 민속예술 이제 대회 경연대회 이제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덕수 선생뿐만이 아니고 김덕수 선생의 선친이신 네. 그 김문학 선생님,
1: 네.
0: 또 이제 뭐 송순갑 선생님, 우리 남사당 남은용 선생님, 그리고 평택의 보유자였다가 이제 작곡하신 최은창 선생님, 뭐 이제 등등 남사당 여러 선생님들 이제 만나뵀죠. 그때 어린 나이에.
1: 아, 그럼 그 59년 대회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남사당들은 다 온 거네요.
0: 그렇죠.
1: 네. 아니 그러면 남사당에는 언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0: 남사당은 1962년도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대성목재 농악단에 있었어요.
1: 대성목재. 네.
0: 그 남사당을 처음 조직해서 여주 이천 그 다리에 그 다리 낙성 시골 쪽에 남사당 공연이 그 다리에서 이제 공연을 한 기억이 나고 그때 처음 남사당을 접했고 남사당 선생님들과 합류해서 공연한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것도 또 오래된 얘기네요. 폐 이름은 뭐?
0: 그때는 남사당이 6.25 이후에 이제 남사당이 좀 주춤했다가 여러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남사당을 재조직을 해서 이제 남사당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건립을 많이 했죠. 마을에서는 정월 명절 때나 8월 추석 때 마을에서 농악대 치고 이제 그 안택고사도를 하고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뜻에서 이제 그 농악놀이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소떼 패도 있고 복만지 패도 있고 개다리 패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패가 많았어요.
1: 네.
0: 그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그런 그 패가 다 이제 무산되고 이제 뭐 일제강점기 때도 없어지고 근데 유난히 이제 꿋꿋하게 발버둥 살아나는 질경이 마냥 네. 잡초 마냥 남사당만큼은 안 없어진 거죠.
1: 제가 선생님을 꼭두쇠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단체 활동을 하려면 이 각자 맡은 임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남사당에는 어떤 역할들, 어떤 임무들이 있습니까?
0: 뭐 이 계보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사당에는 3살 먹은 삐리부터 80살 먹은
1: 삐리라고 합니까?
0: 그 이제 그 어린 보통 이제 어린 아이 보고 이제 삐리라고 하고 이제 남장 여장으로 하는 남사당은 이제 그 여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1: 네네네.
0: 전부 남성들만 구성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삐리라고 하고 무동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이 이제 자꾸

0: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삐리부터 이제 뭐 가열, 통짜.
1: 아, 그럼 선생님도 그럼 처음 들어가면 삐리부터 하셨어요?
0: 아, 당연하죠.
1: 몇 년이나요, 삐리를?
0: 저는 한 30년 했을 거예요.
1: 삐리만 30년을 해요?
0: 아니요. 이제 삐리에서 가열에서 통배기까지 올라오는데 30년. 그러니까는 그런 계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거고, 제가 평생을 하면서 한 30년을 벚꽃고 12발만 돌렸어요. 꽹과리는 뭐 진짜 꽹과리면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가는 거고, 남산에서는요. 그래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뜬새라고, 이제 말하자면 조장 역할을 하는 거죠.
1: 팀장, 조장 뭐 이런 역할을.
0: 예, 그렇죠. 예,
1: 뜬새.
0: 예, 뜬새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참이 된 거죠.
1: 네.
0: 이제 뜬새 중에서 이제 뭐 꼭두새를 또 선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참 이렇게 그 평생을 해오신 분들 어떤 예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요?
0: 우리 선대 예인들한테 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진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다듬고 잘 승화를 시켜서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물려줄까. 또 이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 나와서 과연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하느냐, 이게 후학들한테 아우 참 지훈아 선생님 어머는 그래도 멋있게 살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1: 아 선생님 뭐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멋지시고요. 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무대 하나 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선생님의 장기 중에 하나인 그 열두발 누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0: 이번에는 이제 그 쌍줄 열두발을 한번 돌려볼까 해요.
1: 쌍줄로.
0: 풍자와 해악이 곁들인 그 아주 흥청거리는 그 멋과 또 이제 재담을 섞어서 이제 뭐 온열에 두꺼비 걸음 걷는 거라든가 장마가 거친 후에 뭐 오색무지개가 뜬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재담을 섞어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아.
0: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또 이제 뭐 그만큼 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동작이 몸은 늙었어도 마음만큼은 뭐 늙었겠냐 하면서 이제 그 야심찬 그런 심령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이고 미흡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아 명인의 열두발 노름입니다.

0: 잡으시오 영감님. 아니 웬 영감님이 남의 노름청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오.
1: 날더러 웬 영감님 남의 노름청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추냐고.
0: 그려
1: 나로 말할 같으면 저 운역 산다네.
0: 하하, 저 윈역 산다는 걸 보니 한양 근방쯤 사시는가 보구려.

0: 아따 그 사람 알기는 소광주리 미꾸녀게 움막을 짓고 살았나. 남원집 무당 겹방살이라였나. 운열의 똥파리만큼 무던히도 아는 채 하는구나.
1: 알만하지요. 아여보시오 영감님. 하여긴 대관절 무슨 사로 나오셨소?
0: 여보게 이 사람아.
1: 예.
0: 내가 무슨 사가 아니여. 내가 팔동왕산 유람차를 하다가 아 오늘 국악 콘서트의 판이라는 프로그램에 멋있는 재밌는 프로가 있으니 영감님 한번 들렸다 가보쇼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 그래도 젊어서 실적에 국악원에서 깽미기도 치고 남사당에서 상구도 치고 상무도 돌리고 아 몸은 늙었어도 마음마저 늙을 리가 있겠는가.
1: 그래서?
0: 아 그래서 젊어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쓱 나와 봤더니 아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환호의 박수를 치고 이러니 그냥 갈 수가 있겠던가.
1: 하하 그래서?
0: 아 그래서 이 등어에 짊어진 것이 바로 열두발 상무인데 그래도 열두발 상무 한 꼭지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돌려보겠는데 이거 또한 장이 어렵겠구나 한번 쳐봐라.
1: 아이씨요.

0: 여보게.
1: 예.
0: 아,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돌려보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왕 지사에 나왔으니 그냥 이렇게만 돌리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 여기에 시청하시는 여러 관객 여러분들한테 좋은 술에다가 아이, 안주를 해서 약전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1: 그렇지.
0: 마땅한 안주가 없어.
1: 그래서
0: 저 가까운 노량진 어시장 가가지고 자반면말을 사다가 요리국구 졸이고서 약전단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또한 장이 어렵겠구나. 한번

0: 오랜만에 자반을 한번 구워보니 아, 이 자반이 나마냥 배는 남사 많아가지고 이리 입고 저리 뒤집을래니 힘이 들어가지고 이 자반이 얼른 안 익네 그래요. 아, 이왕 나왔으니 이 약주만 한 잔 대접할 것이 아니고 아, 요번에 뭐 하냐면은 저 인천이라는 데 가면은 아, 도화동이 있는데 도화동에 우물골, 맥골, 정적골, 새댁골, 숙골, 숙사, 새댁골 많은 동네가 있는데 아, 거기 안진맹이 한 분이 살아 계셔.
1: 아,
0: 아, 이 안진맹이가 1년 12달 농사를 지어서 쌀 맑게나 되는데 안진맹이가 손으로 못 대고 앉아서 발로도 한번 재는데 이것 또한 장이 어렵겠구나. 한번 쳐봐라.

0: 여보게.
1: 예.
0: 어떻게 좀 제대로 발이 올라가는가?
1: 하우, 발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려.
0: 허허. 마음만큼은 젊었는데 몸이 늙은지라 제대로 안 되고. 아, 온열 장마에 두꺼비 한 마리가 여지없이 신장로에 딱 나타나는데 이놈의 두꺼비가 겨우 내내 어떻게 잘 먹고 땅속에서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장마가 지고 나니 해동을 해야 되긴 되겠는데 아, 이 두꺼비가 딱 나와서 걸음을 걸으려니 배가 나와서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던가.
1: 그래서
0: 아, 저 건너에서 맹꽁이가 맹맹맹맹 하고 불러싸는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두꺼비 걸음 걷는 신용을 한번 확인하는데 이거 또한 장이 어렵겠구나. 쳐라! 에이.

0: 이게 두꺼비 거는 비슷한가?
1: 예.
0: 아, 나중에 이 다리가 이렇게 엎적해가지고 거는 것이 바로 엉거주춤이라는 건데.
1: 그렇지.
0: 아, 요걸 하나도 삽입을 해서 헐레니 다리는 마음대로 펴지지 않고 한번 흉내는 내봤는데,
1: 응.
0: 이것 또한 장이 어렵고, 아, 요번에는 온열 장마가 딱 거친 후에 우생 무지개가 아름답게 뜨는데, 무지개살을 한번 해보는데, 자진가락으로 한번 몰아쳐봐라.
1: 응.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소리꾼 김보림 씨입니다. 전통 소리꾼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보림 씨는 5살 때부터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처음 배웠던 소리가 적벽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벽가를 완창하기도 했고요. 김보림 씨가 부르는 적벽가는 이 박동진 명창의 소리를 이어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보림 씨는 이 박동진 명창의 소리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소리를 익혔다고 하니까 오늘 과연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이 화살 10만 개를 모으는 대목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진째 적벽가를 하고 있는 소리꾼 김보림입니다. 최근에 박동진째 적벽가로 약 5시간 정도 완창을 잘 마무리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제가 소리를 이렇게 계속 갈고 닦으면서 저와 소리가 서로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리가 혹은 저의 목소리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때까지 정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1: 하루는 주유가 장중에다가 모사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군사회의를 허는디 주유허는 말이 방자원 조조 도정농과 싸우자면 어떠한 병기를 먼저 쓸 거요? 공명이나 앉으며 대강을 격하여 싸우자면 반드시 화살로 먼저 쏘아야 됩니다. 주유가 무릎을 치며 과연 선생의 뜻이 나의 뜻과 같소이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10만 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군용에 쓰도록 것이오. 이것은 양가를 위해 허는 일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오. 공명이 응나 거고 하루 이틀 지나가오고 3일째 되던 날밤 공명 선생 거동보수 도수기를 청하더니 날랜배 20척에다 정보 장막 재용 등물 모조리 장만하야 노숙의 손을 잡고 량과 같이 동행하여 화살을 가져오사이다. 각배에다 군사들을 20명씩 배를 지어 노를 젖게 분부하고 굵은 맞줄로 20척에 배를 서로 연결하여 단단히 묶어 놓아 폭정을 바라보고 살을 같이 쳐가는지 그날 밤은 웬일인지 안개가 차오하여 장강일대여 얼굴을 대하여도 모를 지경이 되었구나. 그대로 밀고 들어가니 오경시에 이르러 조조구소 제당도원이 공명선생 거동보소 군사들께 호령한다. 팬 머리를 서쪽으로 대고 꼬리는 동쪽으로 대고 일자로 늘어 세우고 어서금비 복을 쳐라. 노숙이 깜짝 놀래. 아이고 여보 선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시오. 아 여기가 바로 초조진중 한복판이올시다. 공명이 허는 말이 거참 기맥힌 말이오. 제 아무리 조조래도 안개가 자욱한디 어찌 군사를 동할 것이오.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았다. 술이나 먹다가 초조가 화살을 주거든 가져갑시다. 어서 급히 복을 쳐라. 20명의 군사들은 분모를 듣더니만 느닷없이 복을 치니 복소리 전제가 진동하네. 그때여 조조는 장대에 높이 앉아 술을 한참 퍼먹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서 푹

한단 말이오. 깜짝 놀래 들어보니 강동에서 나는구나. 아이고 이래 어쩔까나 강동군이 쳐들어왔다. 안개가 자욱한디 적병에 복병이 있을 것이니 경망이 동하지 말고 수군 국노소를 불러라. 수군 국노소를 불러들여 어서 바삐 활을 쏘라. 허저장류 소왕무금이 전악진 하후돈 그저대고 군사 50만을 그날이고 강중을 바라보고 강중을 바라보고 무턱대고 활을 쏠째 북소리 나는데다 화살이 피르르 날아간다. 그때여 공명은 가만히 들어보니 배가 모두 제 용에 화살이 꽂혀서 배가 피스가치 되는구나. 다시 연골 내려 뱃머리를 동쪽으로 대고 꼬리는 서쪽으로 대고 조조서 제 앞에 가서 북을 치고 나발 불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냐 단 없겠구나. 당일에 점점 밝아오니 안개가 걷지난 뒤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공명 선생이 군사들께 분부하여

0: 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덥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아, 왜?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4: 야!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서른아!
3: Let's go!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0: 껌을 뽑아야지. 제가 안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1: 고맙다. 으아!
2: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0: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아,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2: 일어나 안쪽으로 돼, 안쪽으로.
1: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3: 예?
1: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B.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없지 않으신데요.
2: 아침에 이제 완숙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따이더라.
1: 아, 예.
2: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1: 아닙니다 아버지.
2: 뭐?
1: 아닙니다 아버지.
2: 와, 그 지금 내가 풀이잖아 이게.
1: 어떤 거야?
2: 이 덜 익었잖아 이게 봐 이게 그러니까 완숙이 덜 된 거야.
1: 예.
2: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1: 네.
2: 예? 여기가 좀 그렇게 덜 익었잖아.
1: 예. 어?
2: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1: 예.
2: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1: 예.
2: 해야 돼.
1: 네 예, 알겠습니다.
2: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1: 누가 딴지 뭐 CCTV로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2: 이게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땄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1: 아닙니다, 아버지.
2: 어?
1: 아닙니다.
0: 어? 괜찮을까요?
2: 야, 밟지 말고 그. 어, 넌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1: 사자밟으라고 생각하네.
2: 어?
1: 사자밟으면 안 돼.
2: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들고 이렇게.
1: 에?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2: 뭘 꽃, 밟아.
1: 꽃 다 상합니다 아버지 그.
2: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1: 에이 꽃 다 상했네 이거. 아. 오 참외 밟으셨네.
2: 썩은 거야 그 따박.
1: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짜.
2: 죽네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1: 네 알겠습니다.
2: 못 사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이거.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1: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갑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0: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1: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가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0: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3,00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4: 솔직히 바쁘신가 봐요.
1: 네, 지금 많이 바쁩니다. 택배가 지금 많이 밀렸어요.
0: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먹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 하여튼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니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얘들 계절 근로자들이 참외 먹고 있네. 일하라고.
2: 감사합니다.
0: 아내 은선 씨,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4: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
2: 맞아요.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0: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자, 렛츠고!
0: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1: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5: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1: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0: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1: 아니다.
3: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떨어지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6: 바람도 돌리세요.
1: 이다이 끝.
3: 내가 내려 리듬을 타, 리듬을 내려 맞게.
0: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4대 경보입니다.
3: 네.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막 힘을 못 쓰겠네.
0: 드디어 180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3: 네, 오늘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1: 아버지, 제가 이거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주겠니?
3: 그래.
1: 어? 오늘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3: 아, 지금 현재까지는 48,000 원이
1: 정품이요?
3: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1: 한 5만 원 넘게 나오네.
0: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9,000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3: 교민아.
1: 예.
3: 빨리 온다. 예약해야
1: 지금 쳐요?
3: 어.
1: 보자. 여기 있네.
3: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1: 예, 걱정 마세요.
3: 어. 조심해서 치래.
0: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쉴까요?
3: 어, 쉬라야.
1: 아, 좋다.
0: 아이쿠,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1: 아.
0: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1: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0: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왜, 왜?
2: 아, 불편해 못 쓰겠으면 딴 걸로 좀 쓰려고요.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1: 아, 그...
2: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본래...
1: 왜 저랬는지 모르겠네.
2: 아니, 아버지 본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1: 아! 또 사고 쳤어!
2: 아,
1: 왜, 왜, 왜?
2: 배가 아파서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야! 이거! 가서! 불 안 먹으면 이게!
3: 아우, 참!
2: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2: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1: 아, 이거
2: 보시
1: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2: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가지고 안 부딪히도록. 내가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2: 20년씩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1: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아, 이게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3: 어? 이거 방법이 없어요?
1: 에?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종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불에 들여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울림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기다.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1: 그래 한번 해봐.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0: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2: 시작하겠습니다.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1: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손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치는데.
1: 얼추 그 맞을 거 다 하는데.
0: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1: 여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0: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1: 소리가 터지는 것 같은데.
0: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1: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요. 빨리 와, 빨리!
2: 이게 왜 열려 있었나?
1: 이게 봐라, 내가 이거 쭉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 봐,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 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렸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걸린 거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 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치고 있으면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0: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3: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험하고 왔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벌었습니다 지금.
4: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라.
5: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4: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친 거죠.
3: 약 칠 때 장화 신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 아, 배운 적이 없어요?
1: 기둥을 치고 있다.
3: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1: 기가 찼나 기가 찼나
3: 장인어른이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아유, 깨졌네. 아이고 제만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3: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정품이던데. 그거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거.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고 고생했는데.
1: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3: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다 베렸는데.
1: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아이고.
0: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6: 응.
3: 아만큼.
6: 아 엄마. 엄마.
3: 안 보고 싶었어?
7: 오늘 애들 스파게티 부쩍하는데 먹을래?
3: 어, 내가 먹을게. 아.
0: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 자. 아, 오늘.
7: 히비코.
3: 히비코, 진이야. 히비코.
8: 손은 안 했고. 야구, 야구, 야구, 야구.

0: 맛있나?
1: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참외로 옆 안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줄게.
2: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3: 너 참외 잘 빻는다.
2: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4: 언니 참외요. 방송했어.
1: 먹어봐.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4: 아빠하고 진짜 할아버지.
3: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4: 맛있네.
3: 아빠가 다 지은 거야.
4: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3: 아빠 최고.
4: 최고.
3: 고마워.
4: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5: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2: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0: 수학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학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시네요. 네,
1: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벌이 수정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정 우리가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데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물이 옆에 좀 묻어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러갑니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이거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3: 힘들었는데요?
1: 아니요, 조금 흘렸습니다.
3: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좀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 들은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무

0: 그러면서 또 아,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 생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1: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0: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1: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0: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 씨, 오,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갈 뻔했다.
2: 참외 밟았어요?
0: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밟진 않았고, 와,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3: 이게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0: 아, 참.
3: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0: 아, 이거 조그만 거였어, 별.
3: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0: 아니, 열렸어요. 이사한테 오지 마세요, 아버지.
1: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3: 아, 안 열려 있잖아 여기. 요, 저 안 열렸네. 빨리 열어.
1: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0: 수동으로 바꿨고.
3: 야, 이게 패드잖아. 이걸 켜야지. 이것도 안 켜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열어놔야 애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 나는 거 봐라. 어? 너무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0: 참외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3: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2: 참외 열대 식물이에요?
0: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
3: 변명하지 마.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10시까지 해래.
0: 아버지 10시 안 돼.
3: 야, 씨,
0: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3: 빨리.
0: 예.
1: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0: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Dancing, go, Jeffrey. Yeah. 덕이? Yeah. 아, 해. 사장님 앵그리.
4: 사장님 앵그리.
1: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 씨 세상입니다.
0: 피리 씨.
5: 피리.
0: 오케이, 렛츠 고. 피리.
5: 가자.
0: 오케이, 굿댕.
5: 굿댕, 가자.
0: 가자. 밥 먹자. 아버지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시죠.
3: 그럼
0: 뭐 드시려니까 라면 끓여 드시려니까.
3: 난 라면 제일 싫다.
0: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1: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0: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1: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는 안 먹습니까? 아버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2: 잘 됐나?
1: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2: 이 무슨 맛을 먹냐?
1: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응?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2: 이제 서든 식품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1: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2: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1: 잘 먹겠습니다.
2: 조금 느려. 조금 느리겠지?
1: 맞아.
2: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1: 갖고 올까요?
2: 지금 해가 안 돼.
1: 금방 됩니다, 아버지.
2: 그냥 먹자, 그냥.
1: 금방 갖고 올게요. 네.
2: 그냥 먹자, 가라.
1: 세 개면 되겠지.
0: 좀 툴툴거리지만 교미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1: 계란 세 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보자.
2: 그래, 미리 진작 넣어야 돼. 지금이어가지고 이게.
1: 네. 그럼 덜 작고 맛있습니다.
2: 네, 벌써 나면 다 터졌잖아. 이게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1: 어, 계란 썩었다. 어, 라면 못 먹는다, 가마. 네? 아, 계란 썩었어요.
2: 아니. 아, 한 개. 아, 이런 게 다 있네.
1: 계란이 산지질만데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2: 이건 안 들어갔잖아.
1: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2: 자, 무 보자.
1: 아니,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2: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1: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0: 아, 드셔도 될까요?
1: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시간도 없는데.
2: 큰일 났다.
1: 아버지.
2: 내가 그래, 그, 라면.
1: 아버지가.
2: 사더라.
1: 아버지 좋아하는 밥으로 사주세요.
2: 아, 근데 밥으로 가야 돼, 밥으로 가야 돼.
1: 아, 한 잔 하겠네.
2: 빨리 먹고 오자, 가서. 네. 빨리 가져가자.
0: 애써 끓인 라면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식당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1: 네. 라면 먹을 때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2: 미안하대, 사위야, 미안하다. 그저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네 몸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을게요, 아버지.
2: 사위가 이래 참을 들른대도 참 이런 성기는 걸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뭐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위 얻었습니다.
1: 아, 아버지가
2: 고맙게 생각합니다.
1: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3: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1: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네. 계란 주죠?
4: 거기 계란? 여기야. 네. 어, 다 돌았다.
1: 감사합니다. 어, 아씨.
2: 어떡하라.
1: 어떡하라. 자, 계란 이번엔 좋네요.
0: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1: 계란 맛이 어떠십니까?
2: 아, 좋네. 나름대로 좀 낫지.
1: 아, 잠깐만. 아,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2: 천천히 물, 천천히.

0: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오니까 아, 자극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1: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2: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3: 아빠 누구 만져줬어요?
4: 시영이. 시영이 들겠어, 무거워서.
3: 나만 줘.
4: 서원이도 해줘, 기다려봐. 서원이, 서원이 더 무거운 거. 가자.
1: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2: 엄마 이거 미는 거야, 이거? 엄마 미는 거야, 나 엄마 미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3: 이거는 내가 혼자 본 거야.
1: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5: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 주문하셨습니까?
6: 네. 네
5: 잠깐만요.
6: 아까 시킨 대짜.
5: 대짜, 예. 여기 나왔습니다. 삼발입니다.
6: 네.
5: 네.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6: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더 먹죠. 정말 맛있어요.
7: 단골이신 거로?
6: 네, 단골입니다.
8: 감사합니다.
6: 안녕.
9: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9: 주문한 거.
5: 아, 밀키트하고.
9: 네.
5: 아, 예, 잠시만요.
1: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5: 반갑습니다. 처음하면 눈만 붙여요.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셔갖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 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1: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들어와. 아침 체조.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PT 체조, PT 체조. 자, 얇아 10분 보이시네, 이렇게. 아, 일단 안 먹겠다.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군대를 안 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막이 화났다.
2: 병기 형이.
1: 야, 하나, 둘, 셋.
2: 자,
1: 얼마나 할까 잘 모르겠네. 오늘도 즐겁게 합시다. 박수.
2: 오케이.
3: 파이팅.
2: 오케이, 렛츠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4: 지금 우리 늘 제일 반대로 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네.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0: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저기 남주 타이트하면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손톱이 없어서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 벌려놓으면.
5: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2: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또 그러네. 잘라요.
4: 아, 그러면 안 돼.
2: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4: 또 있는 거 아이가 믿고.
2: 아, 고맙어요.
4: 괜찮아?
2: 예, 예. 여기까 이게.
4: 아, 왜 이래?
2: 잠깐만요.
4: 이. 왜 이렇게 됐어? 어? 왜 이렇게 됐지?
2: 한 번씩 그러더만요.
4: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5: 사이 잘못은 아니에요?
4: 예?
2: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 잘못이었어.
5: 아, 그래요?
2: 예, 지금. 오케이. 됐어.
0: 이때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1: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6: 나는 너밖에 모르고
7: 모르고
6: 너는 너밖에 모르고
7: 모르고
6: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평행선
7: 평행선
6: 여기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평행선
7: 평행선 여기선
6: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7: 우리 시간 다 내가
6: 그 닮는 평행선
7: 택배 시간
6: 갖고 있네
2: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5: 아, 진짜요? 돈 주고?
2: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송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5: 그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8: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5: 그래도 엄청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던데요?
8: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0: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2: 아버지 여기입니다.

0: 제가 봤던 땅입니다.
1: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지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2: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 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0: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1: 일단 이 땅값만 싸면은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랬나 생각한다.
2: 야 이게 뭐가 좋아? 아빠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 이제 저기 뚫린 게 있잖아. 이쪽도 이제 그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객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 물은 이제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2: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려고 하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0: 아, 지금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2: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1: 가자. 네. 그럼 뭐 여, 내가 사볼까?
2: 아, 글쎄
1: 돈 벌어왔고요. 내가 사야겠다.
3: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0: 참외도 담글게요. 물찬 참외는 먼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3: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넣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0: 훈우 안 추워?
4: 우와 물고기 잡았다.
0: 우와, 물고기 잡았대. 우와 물이 보러 가자.
4: 보자.
0: 우와
4: 몇 마리나 되겠나?
5: 야
1: 송사리네 송사리.
0: 송사리 뭐예요?
4: 와 다 헐기 잡았다.
0: 움직인다.
4: 파닥파닥 한다 파닥파닥.
0: 다섯이 없는데요 아버지?
1: 저 안으로 내가 저
0: 어디요? 저 안쪽은 옷 다 베리는데요. 이 기분대로 가면 뭐 합니까?
4: 자 기분대로 내가 봐라. 기분대.
0: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버지 아 이거 빠져요.
4: 아 깊이 가면 빠져.
0: 아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를 던져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6: 여기
0: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6: 여기 수박.
5: 보자.
6: 약간이야.
1: 와 수박이 왔습니다.
5: 수박이다 수박.
3: 역시 여름엔 화채만 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6: 다시 먹어봐.
4: 일단 여기 좀 부을까요?
1: 어때? 이미 만든 거 같은데?
4: 이거 여기 끝났고.
1: 자, 사랑해.
0: 아버지, 수박 농사 하실까요?
2: 아, 한우물만 봐야 되지.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부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6: 나 참외 좋아.
3: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0: 버팀목입니다.
1: 최고의 맹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2: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그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1: 고맙다. 우리 사이 최고.
3: 아버지 최고.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반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실

0: 월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그다음에 한국인은 감성을 이해하려면 예술을 꼭 알아야 돼요. 전통 예술. 에너지 앤 브레인. 브레인은 문기였고 그 에너지는 신기.

0: 그 문화를 그렇게 규정하게 된 이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종교의 종교화. 저희는 한국 문화를 공부할수록 대단한 저력, 그 깊이라든가 두께가 엄청나서 자국문에 자긍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배우고 나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자.
1: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조금도 빠져 못 나가요. 나 그리고 우리.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류 열풍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음식의 이르기까지 K컬처가 지구촌의 대세가 되는데요. 왜 그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은 뭘까요? 오래된 궁금증에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 종교학을 토대로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 오신 최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0: 아니, 한복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지껏 이제 여성분이 나오셔서 이제 한복을 단아하게 입으신 모습.

0: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남성분이 부르신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1: 다행이죠 뭐.
0: 이제 오늘 한류 열풍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0: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거. 그게 뭔가 하니 한국은 후진국에서 지금 선진국이 됐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0: 예.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단편적으로 본 거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쭉 본다면 이건 이제 서양학자의 견해인데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중엽까지 정조 적어도 정조 때까지는 아시아 13대 선진국 중 하나였다.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1: 저는 처음
0: 그렇죠. 아직 충격 받으셨죠.
1: 예. 네.
0: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고려 청자를 하면 맨날 들으니까 뭐 그거 뭐 그까이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독이 자기로 나눌 때 자기거든요. 자기라는 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드는 그릇 가운데 최고의 그릇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독, 이쪽 유럽에서는 만들려고 그걸
1: 매번 연구해도 못 만들었군요.
0: 네, 계속 중국이나 일본 수입만 하고 못 만들었다가 18세기 초에 간신히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송나라나 고려 지구상에서 그때 10세기 뭐 11세기 때 유일하게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이텍이에요. 굉장히 지금 말 나온 거 나노 뭐 반도체 이런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한국이.
1: 야. 네?
0: 일본도 못 만들었거든요. 이산평 선생이 이제 가서 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 것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뭐 한글. 한글 말 뭐랍니까?
1: 예.
0: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과학적인 문자.
1: 그리고 금속활자까지.
0: 그렇죠. 예. 예.
1: 이 문기와 신기, 그거는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데, 문기는 뭐고, 신기는 뭔지.
0: 그, 한 2011년인가, 이 투자의 규제였던.
1: 워렌 비피.
0: 예.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1: 예.
0: 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제가 하면은 하나는 맞춰요. 뭘까요? 아실 그 말.
1: 신기.
0: 신기. 근데 그건 이제 뭐 에너지, 열정,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답이 안 나와요. 하나, 또 하나. 이게 안 나와요.
1: 문기하고 그러는데.
0: 문기하고 관계되는 게 버핏은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1: 야.
0: Energy and brain.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 brain은 문기였고 그 에너지는 신기였다. 이 두 가지가 이 융합이 돼서 지금 현재 한국을 만들었다.
1: 그렇게 야, 좋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특히 한국학을요. 퇴임 후에는 집필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데 저도 놀랐습니다. 발표하신 책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30권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종교, 문화유산, 음식, 뭐 음악까지 연구 영역이 진짜 다양해요.
0: 네, 그게 뭐. 근데 제가 자신을 규정을 할 때 출판하고 관계해서 출판 공예업자라고 그래요.
1: 아, 공예업자요? 네.
0: 왜 그런가 하니까 남 읽지도 않는 책을 자꾸 내가지고 출판사 괴롭히고 독자들 괴롭히고
1: 아니에요.
0: 네? 그런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는요. 한국 문화 제가 이화여대 1992년에 한국학과에 부임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문화를 천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다방면이 그 복잡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종교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령 한국인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하려면 예술을 꼭 알아야 돼요.
1: 맞습니다.
0: 한국인의 예술, 전통 예술. 그래서 음악, 뭐 미술, 건축 뭐 이런 게 뭐
1: 무용까지.
0: 예, 무용까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 생활 문화로 가니까 한국 음식이 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한 책도 썼거든요.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0: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음식 시킬 때
1: 네, 네.
0: 밥은 꼭 돈을 주고 사 먹잖아요.
1: 그렇죠.
0: 반찬은 달라면 다 공짜로 다 주잖아요.
1: 아, 맞아요.
0: 저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1: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0: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외국 사람들은 말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원가를 생각하면 밥은 300원 밖에 안 돼요. 이쪽 반찬들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것들이 관심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밥을 사면 반찬은 그냥 따라 나오거든요, 원래. 뭐 그런 이제,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대중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많이 못 팔아먹었어요.
1: 재밌겠는데요. 자,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셨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교수님께서 1990년대 중반에 직접 국제

0: 국제한국학회를 창설하셨어요. 국제한국학회 초대 회장도 맡으셨는데 창설하신 뭐 특별한 계기?
1: 네,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한국 문화는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공부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한국학이라는 거는 그 학제적인 접근,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 통합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커다란 그 막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으면 네네. 어떤 사람은 뭐 꼬리를 잡고 네. 뭐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잡고 이러면서
0: 코를 잡는 사람도 있고요. 예,
1: 그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서 여기 나왔던 이 김봉렬 선생 네. 그림에는 오주석 선생이라고 네네. 지난 20년 전에 돌아가신 네네. 분인데 아주 그 한국 전통 그림이 밝은 분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학자들 모아서 같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는 한국 그 현재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 두 가지 줄기가 있거든요.
0: 어떤 줄기요?
1: 처음에는 실크로 통해서 들어온 그 한국 문화 그다음에는 중국 문화를 통해 들어온 중국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려면 뭐 중국 역사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몽골 역사도,
0: 몽골 역사도 네.
1: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죠.
0: 선생님의 학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학과 그다음에 한국 문화 네네.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종교학을 공부하신 이유가 뭔지 제일 궁금해요.
1: 이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각 종교에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깨달음이라든가 네. 신과의 합일 이런 거. 그런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종교학을 시작을 했죠. 이 문화는요, 네. 그 이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문화를 그렇게 규정하게 된 가장 그 이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종교의 종교. 종교입니다. 네. 우리 한국의 사회 문화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네. 승강기 안에서 그 두 엄마들이 만났어요. 자식들이. 네, 네. 그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0: 아유, 요즘에.
1: 아니, 애들 보고 네. 너 몇 살이니? 아니, 너 몇 살이니? 네?
0: 예, 맞아요.
1: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뭐 언니, 누나, 뭐 네, 형, 네, 네. 동생 그렇게 얘기해서 네, 네, 네. 이런 문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0: 그거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1: 없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은 유교에서 왔거든요.
0: 야.
1: 유교? 그다음에 제가 너무 예를 많아서 또 여기 국악 방송이니까 저걸 들어볼게요. 국악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한국의 민속음악 가운데에서 최고의 음악은 신화입니다. 신화이.
0: 신화위.
1: 예. 거기서 이제 그 복주로 나오는 게 산조공.
0: 산조.
1: 그 신화이가 어디서 했냐 이거예요. 어디서 연행됐냐 이거예요. 전라남도 구판이에요. 구판에서 노래하던 게 점차 발전해서 판소리가 되고 신화이 노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 살풀이 춤이에요. 한국 민속음악의 최고의 음악과 춤이 구판에서 나왔잖아요. 그 구판을 혐한에서 연구해야죠.
0: 종교죠.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0: 예.
1: 예. 밑에는 그런 핵심적인 종교가 있었고, 그게 이제
0: 문화로서 꽃을 피운다.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자, 또 종교학을 전공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화여대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셨어요?
1: 아, 그냥 우연히 그냥 그게요.
0: 저는 겸손하시지 말고.
1: 아, 정말요, 정말. 예.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어차피 종교는 미국에서도 job list major라고 그래서 이 잡을 얻을 수 없는 전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종교학과 있는 대학이 지금 뭐 한두 개, 두세 개? 거의 없었어요. 저는 뭐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신문을 여기 보니까 이화여대 한국학과에서 뭐 영어로 한국 종교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뽑더라고요. 아이고, 나 집이 누구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은 뭐 제가 원래 전공이고 한국학은 학부에서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에서는 종교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직장은 또 한국학과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부 전통하고 연결이 되면서 한국학을 하게 됐죠. 근데 학부하고는 다르게 뭐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예술, 뭐 음식, 생활문화 뭐 다방면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전공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굳이 얘기한다면은 전 종교학 전공자예요. 네. 그리고 한국학이라는 건 학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학문 분야는 없어요. 여러 분야가 같이 연구하는 그런 학제적인 그 접근, 그러니까 통합 학문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주제다. 그리고

0: 수가 있죠. 네. 이제 한국학 그러면 한국 문화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역사, 그다음에 사상, 예술 이게 일단은 이게 가장 저기 중심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가르쳤죠. 네.
1: 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종교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분야를 불문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쩌면 잠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DNA가 이 문기,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인문학, 그 네. 이제 발음, 네. 그거는 제가 불만이 참 많은데 문관이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꼭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대학에서 인문학 다 죽여놨어요.
1: 맞습니다. 네. 네.
0: 그 이제 문사철 이런 뭐 철학이나 사학 뭐 이 종교 이쪽 또 예술 이거 공부한 학생들 없어요. 아예 또 거기 들어가면 취직이 안 되니까 다 죽여놓고서는 또 사회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거다.
1: 네네네네.
0: 근데 그런데도 한국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의 인문학적인 그 이 지식의 이 학문의 축적이 워낙 강하다. 특히 조선족. 사람들, 한국 사람들 조선족 이상하게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선족의 성리학 전통은 정말 세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두께가 굉장합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 정도 이런 합리적인 사회, 네. 괜찮은 정치는 정치가 좀 문제가 많지만 다른 데 비교하면 또 괜찮아요. 네네. 또 그냥. 네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 덕에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 네. 굉장히 그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한류 여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네네. 주변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K컬처의 힘이나 위상을 교수님께서도 실감하시겠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된다.
1: 오히려 늦었다.
0: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한류의 그 핵심이 뭡니까? 뭐 거기 딱 그거 거기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1: 한류의 핵심.
0: 아니 엔터테인먼트 아니에요. 노래, 춤, 드라마. 예. 이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예. 거기 안에 계시는 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저희들 금방 보이는데. 근데 예. 그럼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에 능하냐? 저는 그거를 역시 전통 문화에서 보거든요. 그 뿌리는 아마도 샤머니즘이 아닐까. 샤머니즘이라는 게 그 굿이라는 게 저는 굿을 보지 않고 한국 문화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굿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와 춤이에요. 처음 불렀습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흥이 나가지고 이제 엑스타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현대로 이어졌고 그 엔터테인먼트로 발전시키지 않았나 사업이. 근데 그게 없었다면 한국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선족의 수준 높은 그 문기 문화가 또 문화. 있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한류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힘 그 뿌리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말씀.
0: 저는 종교적인 네. 문화적인 종교 사상적인 뿌리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뿌리가 또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종묘나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또 서원 같은 대표적인 세계유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제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요. 네네. 참 답답하죠.
1: 네.
0: 그 왜 그런가 하니 한글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많아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1: 네네네.
0: 이런 얘기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다시 물어 어디가 과학적인데?
1: 그러면 기역, 니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0: 모른대니까 한국 사람들 아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독학해서 배우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1: 네.
0: 제가 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네. 그런 식의 전부 다. 또 고려대장경.
1: 고려대장경.
0: 그건 뭘 어떻게 알고 계세요?
1: 아,
0: 뻔해요.
1: 이건 불교의
0: 문화재인데, 예. 거란족하고 몽골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딱 역사책 보면 그거 한 줄 나와요. 아니 세상에.
1: 야.
0: 그 엄청난 문화물이 그렇게

0: 이것도 됩니까?
1: 맞습니다.
0: 세계적인 그 이 유산인데 그래서 저 한 저기 단 저 문장 현존하는 그 한역 대장 경판 중에서 oldest and best 끝나잖아요. 끝나.
1: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0: 다 마찬가지예요.
1: 예.
0: 근데 왜 그러냐? 가르쳐 주질 않았잖아요. 역사책 보세요.
1: 네.
0: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고 계신 한국학자 최준식 교수님 모시고 우리의 자화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자,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1: 네네네네. 알았습니다.
0: 왜 그런 거 아니? 학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침도 잘 때까지 공부만 해야 돼요. 그 왜 그런 건 여기 조금만 식당 하는 분들도 보세요. 아침부터 밤에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온 띠오리 이론이 있어요.
1: 이론이 있어야 돼요.
0: 저는 네. 두 개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0: 학자가 아니고 그냥 하긴 공부하는 사람.
1: 아.
0: 그걸 꼭 하고 싶어요. 그
1: 저도 가수가 아니라 가인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문을 연구하시면서 그 성과를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2003년에 사단법인 한국문화표현단을 만드셨고 한국문화 중심이라는 공간을 이끌고 계신데 뭐 학회나 위원회가 아니라 표현단, 아니면 문화중심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0: 네, 그 네. 저 제가 좀 끼가 좀 있나 봐요. 이런
1: 끼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는데.
0: 네, 제가 그렇다고 이제 저 기타도 제가 좀 더 쳤으면 프로로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1: 네.
0: 아마추어로서 잘 치는 정도.
1: 네네네. 네,
0: 그 정도 잘했죠.
1: 네.
0: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전통 예술을 공부해 보면서 같은 동학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야 이거를 우리가 한 무대에서 동시에 가르쳐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대금 산조만 하지 말고 그때 대금 산조가 19세기 말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형성됐던 우리 그 건축이라든가 또 뭐 도자기 그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춰주면
1: 예.
0: 좋지 않겠는가. 그 제가 그 개념을 교육 공연, 에디 퍼포먼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근데 처음일 거예요. 그 국악 공연을 하는데 뒤에 멋있습니다. 다 여기서 저희 막 불고 있으면 뒤에 조각보가 다 펼쳐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말이죠. 아니면 청룡사 법당 좀 보면 그
1: 막 건축물이냐?
0: 예, 예. 그 이 막 저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출렁거리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실물인데 그게 쫙 비치고 뭐 이런 걸 해서 한꺼번에 좀 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1: 네네네.
0: 걸 생각을 하고 공연을 꽤 했었어요.
1: 말하자면 융합교육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1: 네, 네, 네. 그 국악방송의 이제 슬로건이요. 한국 문화의 네네. 중심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왠지 익숙한 이름인데
0: 네.
1: 직접 문화예술의 문기와 신기를 표현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문화 중심이라는 공간을 만든 게 아닌가
0: 네네.
1: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거기서?
0: 네, 한국 문화 중심은 제가 이제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게 계속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 아니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국인을 불러다 한국 문화를 교육시키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래서 2010여 년 됐나요?
1: 네.
0: 한국 문화 중심을 경복궁 바로 옆에다가 이제 만들고 안을 한옥처럼 꾸며놨습니다. 뭐 수천만 원 드렸죠 그때도. 놓고 아 됐다. 그러고서 한국 사람만 불러다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첫째. 첫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구나.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문화를 돈 내고 배우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잘 아시잖아요.
1: 특히 한국 문화는 네. 더욱이 돈 내고 그렇죠. 배우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0: 네.
1: 내가 한국인인데.
0: 네. 공연도 다 공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0: 네. 네. 공간 팍 되죠.
1: 네네.
0: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건 좀 접고 대신에 이제 공연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1: 무슨 공연 예를 들어
0: 국악 공연 그다음에 춤하는 거 이런 거
1: 네네.
0: 잘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는 게 소모적이더라고요. 할 때는 좋은데 남는 게 없어요.
1: 끝나.

0: 그러면 괜히 네. 허탈하고.
1: 그래서 그렇게 그 효과는 없다가 그나마 조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냥 쫄딱 망했죠. 아무것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문 닫았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문을 아예 닫은 건가요? 아니면
1: 그런... 이사는 갔는데 이제 다른 컨셉으로 가려고 준비 네네네. 중이에요.
0: 지금도 준비 중이시다.
1: 네네네. 네,
0: 좋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이제 감성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제 요즘 표현의 방식이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해설이 있는 음악회 뭐 기획하고 공연해 오셨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뛰어들게 되는 현장 중심에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글쎄요 이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교수인데 뭐하러 그렇게 글쎄, 공연을 맞아요. 하고 예. 뭐 이러냐 얼마나 공연 준비 힘듭니까? 그 우리 사회 때 하루 하면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좀 확 좀 이게 가까이 가서 알려줄 수 있을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뭐 화급함 또 간절함 이것 때문에 또 끼도 있었고요. 괜히 앞에서 잘난 척 하고 싶고 이런 끼.
0: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0: 자 선생님께서는 국악 그림에 스며들다라든지 이제 BTS 팬클럽 아미랑 분석한 신기 문기 새끼고기 예. 그런 책을 펼칠 만큼 음악적인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것 같아요. 예.
1: 뭐 아마추어로서 그런 좀 괜찮은 정도죠.
0: 근데 원래 음악을 학교 다니실 때 뭐 그때부터 좋아하셨나요?
1: 그러면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그랬는데 아. 참 독학으로 했어요. 이게 누구 남한테 배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뭐
0: 폴 매카트니도 다 독학으로 다 한 거예요.
1: 뭐 예. 피아노 있는 거 다.
0: 네. 저도 이제 뭐 악기 같은 경우에는
1: 대단하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0: 한 거로 아는데 특히 이제 그 BTS 인기 현상을 분석하면서 팬클럽 아미에 주목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인기 현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미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문화의 특징과도 뭔가 연관이 있는 얘기일까요?
1: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아미하고 연결시켜 좀 써달라. 네. 저도 아미 현상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왜 그런가 이제 뻔하잖아요. 이거 아미가 사기 시작하면 엄청나겠다 이래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이제 그 좀 공부해 봤더니 역시 아미가 핵심에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역시 중심은 BTS죠.
0: BTS죠.
1: 특히 이제 근데 BTS가 그 한국 문화에서 권위나 이런 거 부리지 않았고 항상 아미와 수평으로 했고 그다음에 자기 사생활 다 공개하면서 이 서로 소통을 했고 네. 이런 면들이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인기 몰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좋습니다. 국악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까지
1: 네네네. 이제
0: 두루 섭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악기 연주도 즐겨 하시죠?
1: 아, 그 대중음악 그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제가 이제 국악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음악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대중음악에 대해 책도 썼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가만 보니까요. 우리한테 음악은 대중음악이지. 그런 생각이
0: 그렇죠.
1: 드는 거예요.
0: 예, 그렇죠. 예.
1: 물론 저도 국악 굉장히 좋아하죠. 아침에 그 저 새벽에 산에 갈 때 물론 국악 방송 틀어놓고 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과연 내가 평소에 즐겁고 이럴 때 국악을 하는가? 저도 시조도 배울 수 있는데 즐거울 때 태산 이런 노래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노래방 갑니다. 가요. 거기 가서 뻥짝 트로트 해 트로트. 결국 우리 그렇거든요. 우리도 가장 우리는 즐거울 때니까 우리가 즐겁고 우리 민족이 즐겁고 슬프고 어떤 때든지 항상 대중음악 같이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조나 뭐 경계 민요 뭐 그런 게 다 대중음악이었습니다.
1: 예. 경계 민요는 그거 다 거기 무당 그 경기 굿에서 나온 거예요.
0: 그럼요.
1: 창구 타령 이런 것도.
0: 아우.
1: 왜 찌릿하세요?
0: 네, 찌릿합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대중음악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제 책에 김 선생님 그 저 곡은 뭐 달의 몰락 같은 건 저걸 언급을 못했어요.
0: 아, 괜찮습니다.
1: 왜냐면 80년대 이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0: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악기를 오늘
1: 네네네
0: 대금을 갖고 오셨는데.
1: 대금은 이게 일단 제가 왜 갖고 나오는 거니? 제가 대금을 배우게 된 그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면은 자꾸 한국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돌아가면은 하고 싶은 일이 딱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조를 배우는 일이다.
0: 시조.
1: 네. 그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어릴 때 맨날 그 부친 선친이 시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앉아가지고 이 무릎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춰서 하셨다.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거예요. 유학 시절에 이제 한국이 그리우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가면 바로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친께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분 소개를 받았어요.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그 선생님이 최 박사 그 이 시조도 좋은데 내가 대금을 잘 보는 사람이야. 대금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0: 시조 선생님이.
1: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악기라고 환장을 하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인천 지방문화재 그 인간문화재가 되세요. 김정자 식자 선생님은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독학으로 3, 4년을 배워서 그때는 꽤 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 한 12년 동안 안 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대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제 좀 소개해 드릴 게
0: 네네.
1: 이거는 그 선생님이 부시던 대금을 직접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잘생긴 대금을 본 적이 없습니다.
0: 이거는
1: 아시겠죠? 뭐
0: 연수도 상당히 오래된 거
1: 수십 년 됐죠.
0: 예.
1: 이 쌍굴죽도 너무나 예쁜 쌍굴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하도 안 불어가지고 소리가 네네. 안 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 그 원래는 서양 음악을 하시는 분이 원래 기타를 치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 치셨는가 하니 그 이 동대가 박시춘 씨.
0: 예, 예, 예. 네. 박시춘 선생님.
1: 박시춘. 현인 선생. 이런 분들. 그분이 이제 그 막 일제시대 때 기타 반주하면서 박시춘이니 현인이 이분들하고 막 많이 집안이 돌아다니셨대. 그런데 오늘 부산 분인데 어느 날 확 있는데 대금산주 소리가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갔더니 그 대금산주 명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었었어요. 거기서부터 기타 버리고
0: 폭 빠지셨고요.
1: 네, 네, 대금 빠지셔가지고 이제 네.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분이 서양음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이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만드시는데도 정확하게 요, 이 여섯 공이 있거든요. 요거를 예. 네, 센치별로 나누고 이 공은 얼마를 파야 되고 아주 정확히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이게 비쌉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이프로 PVC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 되겠어요? 놀랍죠? 근데 물론 이제
0: 대금 소리는 안 나지만 그 비슷하게 이제
1: 비슷하게 나죠.
0: 예.
1: 근데 물론 이제 이 대금이 여기 이제 청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갈대 청 갈대 속살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금의 소리의 그 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팍 떨려요. 한 높은 고음이나 낮은 타금에서.
0: 예. 이제
1: 근데 더 놀라운 거는
0: 배울 수 있는 거죠.
1: 예. 아 그럼요. 예.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제 이 대금이요. 참 난 이 세상 이런 그 악기는 전 세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잡고 손을 막는데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그 보통 다 네,
1: 이래야 되는데
0: 네. 금관 악기나 목관 악기나 아니면은 네. 그런 네. 식으로 잡잖아요.
1: 아, 그 사람을 터프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이게 손이 작으니까
1: 네, 손, 네. 이거 많이 못 피는데 네.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그 선생님이 그러면 똑같은 이제 요 똑같은 비료로 해서 이걸 좀 좁게 만들면 되겠다.
0: 아, 맞아요.
1: 여성용으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좀 짧게. 이런 것까지 만드셨던 그 선생님이에요. 이 국악계에서도 모른다,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발설하는 거예요.
0: 야, 국악TV에서 새로운 발견입니다.
1: 야. 근데 제가 잠깐 불러 그러는데 소리가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대금이요. 이게 날려면 속이 축축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이러는데 갑자기 분대니까

0: 이렇다고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1: 하나 그래 한국 좀.
0: 아니 이게 그게 이게 뭘 있어서 그래 이게 다 이게 네. 다, 이 임종이라는 곡 저 음인데 다 막아야 되거든요. 다 안 막혀요. 잘 안 돼가지고.

0: 아, 이 정도만 할게요. 아이고. 야. 조금 낫습니다, 이게.
1: 그래도 이제 그동안 안 하시는데도, 이제 잘. 저는 대금 훌류 소리가 안 나요.
0: 이거 소리 나려면 한 달 걸려요. 소리만 내는. 네.
1: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건축, 공간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쓰신 종묘대제. 네네네. 그 책에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나라제사라는 부제가 적혀 있어요. 네.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종묘대제에 오래전부터 이제 해설자로 참여하고 네네네. 계시죠.
0: 그 종묘대제라는 여기에서 그 저하고 제 제자이면서 지금 동료가 됐는데 송혜나 교수하고 같이 그 대본을 썼어요. 아. 저는 송혜나 교수는 이제 전통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쪽을 맡았고 저는 이제 그 외의 것들 제사라든가 건축을 맡아서 대본을 써서 이 종묘대제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지루해요. 예? 왜 그러냐니 재관들이 한 2, 300명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이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의뢰이기 때문에 어떤 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지금 뭘 태우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종묘 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송혜나 교수하고 대본을 써서 그다음에 직접 그 의뢰해서 중간에 비는 시간마다 그 음악과 저기 또 저 춤도 있고 설명해 주는 그런 식의 그 진행을 했죠. 아.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종묘대제는 널리 알려있다시피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줄 모신 이곳 종묘에서 봉행되는 제례입니다. 종묘 제례는 제사를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 친행제와 섭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혼과는 응당 국왕이 맡았고요.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과는 왕세자가 맡았습니다.

0: 그러니까 종묘대제를 읽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1: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0: 네네네. 네.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종묘 혹은 종묘대제가 갖는 상징성, 이건 네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 종묘는 뭐 인류 문화로서도 뭐 전혀 아깝지 않은 네. 그런 대단한 건데, 왜 더 대단한 거 아니? 종묘의 그 건축물, 정전과 영릉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세계 유산에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종묘 재례와 재례악, 그 재례식과 그다음에 음악, 춤, 예. 무용 인류 무용 유산 유네스코 그렇게 돼 있어서 한 장소에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경우는 참 그 이래 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해인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뭐 이제 장경판하고 해가지고. 근데 종묘 재례가 대단한 건요. 그 이제 그거는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네, 중국식의 그 제사, 그 왕실 제사가 들어온 네네네. 건데 중국은 다 없어졌죠. 청나라 말기 혼란 때고 이제 그
0: 뭐 나라가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1: 공산주의 네. 문화혁명하면서 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한국만 갖고 있게 됐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문묘제례, 공자 제사, 성균관에서 하는 네네네. 그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중국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더 종묘대제는 대단한 게 음악, 춤. 이게 또 이제 그 세종대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음악을 세종대왕이 친히 작곡할, 하셨나요? 작곡, 편곡? 편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0: 음악을 네. 다시금 그 시대에 편곡, 맞게. 네.
1: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 음악을 연주했거든요. 근데 세종이, 아, 우리 선조들이 살아있을 때는 조선 음악을 듣다가 네. 왜 죽어서는 중국 네. 음악을 듣느냐.

0: 당신 직접 편곡을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세종 치하에서는 이 곡을 연주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나마나죠. 이거 대신들이 이 저 우리 아... 한국 곡을 틀라면 전하 아니 됩니다. 이게 우리 중국 곡을 틀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랬었습니까? 네. 이렇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세조 아닙니까? 이제 저기 저 단종 거쳐가지고 아 세조가 이 양반이 아들 아닙니까? 근데 무지무지하게 센 임금이에요. 조선조 전체 임금 중에서 제일 강한 임금이에요. 신하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 양반이 워낙 세니까 뭐야? 내 아버지가 작곡한 거야? 가져와. 당신이 다시 편곡을 해서 그때부터 종묘제에서 이제 한국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다 없어진 거.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저는 그냥 중국 이제 요새 중국하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왜 같이 안 나서냐? 야, 중국 이거 니들 거야. 근데 우리밖에 없어. 니들 게 있으면 가져와 봐. 약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 친구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곡부 그 공장 매가 직접 하는 거 봤어요. 가관이야 가관 하는 거 보니까는.
1: 네.
0: 그래서 동북아 전통은 다 우리한테 있다. 일본도 안 갔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이거 안 갔기 때문에. 이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한국이. 유네스코에 그 등재되어 있는 한국 유산들, 종묘도 있겠고 불국사, 석굴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 전체가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등재되어 있거든요. 또 하인사의 그 장경 판전과 더불어서 경판들 뭐 이런 것들, 조선 문화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경복궁을 전 제일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변형된 한국화된 그런 궁궐 문화를 알고 싶다면 창덕궁은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가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알고 가야겠다. 인터넷을 쳐도 안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촌은 옛날 그 사대부들이 살던 이제 그 고장이다 이제 지역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옛날 사대부가 살던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모선 고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9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중소형 한옥들이에요. 근데 북촌은 그 대표적인 문관이 골목 문화가 발달되는 거죠. 골목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그 이 서치를 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병산서원을 꼽습니다.

불교는 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교는 서원, 이게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이 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유교 건축은 안에서 볼 때 밖을 보는 게 기가 막혀요. 왜? 유교는 인간 중심의 그 학문이기 때문에 병산 서원은 그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죠. 병산 산이 있죠. 딱 그 원장 자리 그 강당에서 보면은 앞에 만대로란 루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이 저 이 프레임 형성이 돼요. 기둥 사이로. 그래가지고 땅과 물과 산 하늘이 동시에 보이는. 어떻게 자연을 이렇게 그 활용을 잘했을까? 그런 건축물이 몇 개 있어요. 부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전부 손대지 않고 인간의 건축을 살짝 포개놓은 그런 식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없다 이거죠.

0: 인생낭독인 오늘은 종교학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학자 최준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 죽음학회, 이거 좀 분위기가 좀 무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만 반어적으로는 좀 살아있을 때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도 그렇죠, 있겠죠. 네. 네.
1: 죽음을 공부하자는 건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0: 그럼요. 네.
1: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 임종을 제대로 맞이할 수,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초점이 열일, 지금
0: 현세.
1: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0: 그런 면에서.
1: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정서상 죽음이라는 의미는 이제 단어부터 약간 꺼리게 되는 게 네네네네. 사실이고 네네. 뭐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도 이제 불효같이 느껴지는 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제가 이제 죽음학회를 만들게 된 것도 단군 이래 최초로 만든.
1: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어, 제가 그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언론에 그 노출된 건 처음 있었어요. 뭐 TV까지 와서 막 그 첫 학회할 때 막 찍어대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2005년인가 그랬는데 대부분의 그 반응들은 제가 죽음학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허 그래요. 뭐 연구하다 못해서 죽음까지 연구하느냐. 예. 네. 뭐 이해가 되잖아요.
1: 예, 예, 뭐
0: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어떤 분은 정색을 하고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대나무 소리를 연구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네. 들어보니까 진짜 아이 아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싫어해 싫어.
1: 죽음이라 그러니까 네. 대나무 죽제 소리 음정을
0: 죽음 진짜 대스를 연구하는 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정색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화장률도 20, 30% 정도?
1: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0: 네네. 지금은 80, 90% 네네.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너무 죽음을 기피하고 한국은요. 또 유교 영향 때문에 또 샤머니즘 영향 때문에 죽음을 무조건 부정, 금기시합니다.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 저서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태워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기시해서 죽음도 휴식으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게 한국인의 지금 죽음과 관계에서 관계해가지고 불합리한 게 아직도 많거든요. 특히 장례 같은
1: 장례 네.
0: 많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저겁니다. 나의 그 임종,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지 건강 유지하는 거.
1: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네. 걱정이죠. 그게.
0: 우리는요. 뭐 한국인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떻게 가는 거 아니 나중에 늙어가지고 70대까지 73세 정도까지는 그대로 병원 유지를 해 건강을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병원 들락날락 입원하고 네. 한 83세 정도 가면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가 일반 이제 병동에 있다가 마지막에 중환자실로 갔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 저도 자신은 없지만은 그러려면 건강 네. 지금부터
1: 네네 네.
0: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거.
1: 유언.
0: 한 글자 한 글자. 돈, 아. 돈, 돈, 돈.
1: 돈. 또 돈이네요.
0: 돈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병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요양원으로 가야 되고 간병을 받아야 되면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1: 그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
0: 네네네.
1: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죽음학자.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죽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희 사후세계, 저 사실은 이제 죽음과 관계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사후세계거든요. 그 책 제가 지금 죽음 관계된 책 한 17권인가 썼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사후세계에 관한 책이에요. 그 얘기를 그 이런 데서 하기가 좀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뭐 사후세계 존재한다는 것은 뭐 인간의 영혼이라든가 사후세계 존재한다는 것은 1호의 의심도 없어요. 서양학자 중에 아주 그 죽음학의 대모라고 그러고 전 세계를 이끈 그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죽음학 그러면 다 아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믿질 않았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네. 네. 의사들은 잘 안 믿습니다.
1: 아, 그분이 네. 의사셨군요.
0: 네. 네. 정신과 의사였는데. 네. 그러다가 수많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관계하면서 또 본인이 그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체외이탈, 혼이 빠져나오는 거, 이런 거, 이것을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런 거니 이 사후생, 영혼의 문제는 존재는 알매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워낙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제 또 이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뭐라 그런 거 아니 너희들도 죽을 때 되면 알 거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합니다.
1: 오.
0: 그 영혼들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환생,
1: 환생.
0: 어떤 원리로 환생하는가. 그다음에 거기 도도에 깔려 있는 까르마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1: 까르마 법칙?
0: 네, 까르마. 업보.

0: 네네네.
1: 근데 이제 다음 생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 없다고 믿든지 그는 둘째치더라도 웰다잉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 같아요. 한국 주구마켓을 이끄는 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이제 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그게요. 저 이제 사후세계를 공부하고 인간의 환생 공부해보면 결국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1: 네네네.
0: 자 이제 이건 믿거나 말거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영혼 상태로 됐다. 네? 그때 이제 외부 세계에 있단 말이죠. 그게 외부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니에요. 뭔가 아니 그때 외부 세계라는 거는 지금 나의 그때 영혼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그대로 투사다 겁니다.
1: 예?
0: Believe it or not 아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이 좋은 감정 상태, 좋은 그 이 의식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이게 됩니까? 지금 살아 생전에
1: 좋은 의식 상태를 네. 유지해야지.
0: 예, 아주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또 지혜를 갖기 위해서 네. 많은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죽을 때 맞아 임종 그때 그때 어떤 마음 상태냐. 그 어떤 제가 아는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 임종 환자를 봤는데 딱 그분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대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찡기리면서 가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이 중요하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연구하고 네네네. 공부하고 계시는.
0: 제가 그 한국 문화 중심 이런 것 만들었던 것도 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를 배워서 나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자.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대비해서 그 죽음 이후를 대비하자.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1: 그렇죠.
0: 그렇죠? 글 쓰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건 힘들고. 사진을 앨범 정리를 하자, 앨범으로. 자기가 이제 그 죽기 전에 어릴 때부터 사진 쭉 있잖아요. 뭐 눈이 동영상도 있고 자손들 위해서 적어도 손주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례식 할 때 고인에 대한 추모가 없어요. 응? 그냥 가서 뭐 상심이 크십니다 인사하고 조금 눈치 보다 그냥 가버리고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앨범을 정리해 놨다면 장례식장, 영안식장에 앨범을 틀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아 이분 이렇게 사셨구나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일이 될 수 있겠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영상이 있다면 그걸 틀어놓고 자기 자식들하고 이때는 할아버지 이런 분이셨고 저런 분이셨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같이 만들어 보자. 자존감, 그 셀프 이스팀. 자존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행복합니다. 돈이 없고 이래도. 그러나 자존감 없는 사람은 돈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 대한 그 비하감이라든가 행복하지 못해요.
1: 자, 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지금 자랑스럽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문화적인 DNA를 지금 우리는 잘 발휘하고 있는지 성찰도 해보게 됩니다.
0: 네네네.
1: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0: 네, 저는 아쉬운 게 저는 네. 한국 문화를 공부할수록 대단한 저력, 그 깊이라든가 두께가 엄청나서 한국 문화가 아니고 아니 문명. Korean Civilization. 네. 중국 문명처럼
1: 네.
0: 그렇게 부르자라는 말까지 하는데 저는 한국 그 전통 문화 이전의 과거의 문화가 저력이 있다는 것을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거는 과거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정치학자 중에 그 세멜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그분이 정치학계에서는 거의 성인처럼 이제 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라 그런 거니? 어떤 책에서 자기가 그 우연히 1960년대에 아프리카 가나와 사우스 코리아의 국민 소득을 비교했더니 같더라. 100불도 안 됐었죠.
1: 가나와
0: 아프리카 가나.
1: 네. 가나와 우리나라.
0: 네, 한국. 60년대.
1: 네.
0: 그러다 90년대를 가니까 한국이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0: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봤더니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두 글자 아시겠죠? 문화가 다르다. 아프리카 가나는 우리처럼 그 찬란한 불교 문화, 그 아주 깊이 있는 성리학 문화, 그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그 이 샤만의 그 열정적인 이 저기 신기 문화 이런 게 없었던. 아, 신기는 거기도 있었겠네요.
1: 너무
0: 네. 고급 문화가 없던 거예요. 워낙 우리의 그 이 기본적인 펀더멘트, 문화적인 펀더멘트 좋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저 서양학자들은 조선조의 정치 문화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저렇게 민주적인 문화가 없었다. 네? 중국도 아니고 뭐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떤 영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은 네.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됩니다 이러잖아요. 저런 거 유럽에서 저 말을 했다가는 바로 죽는, 말도 못하고 바로 죽는데요.
1: 네. 네?
0: 그런 그 뭐 삼사 뭐 사헌분이 이런 사관원이니 다 왕을 견제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선 왕조 실록도 그래요. 왕은 다른 그 저기 저 왕조 실록 사초를 쓴 누구인데 사관의 배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못 만나요. 전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왕이.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드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가 유교가 좋은 문화는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거 남은 거라.
1: 아,
0: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 문화는 저력이 대단하다. 근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아직은. 네? 그리고 그거 왜 그런가 하니 그 우리는 일제 시대에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그 그러니까 정서적인 뭡니까 열등 의식이 많이 심어지게 됐어요. 너희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해방되고서는 그다음에 미중의 그 한국 전쟁을 6.25 전쟁 겪었잖아요. 6.25 전쟁이요. 그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류사에 있었던 7대 전쟁 중에 하나예요.
1: 7대 전쟁.
0: 그렇게 네. 많이 죽고 아주 처참했던 전쟁이에요. 1차 세계, 2차 세계, 장미 전쟁 다 합해가지고 이건 정치학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들 한국을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그다음에 가자마자 미국 문화가 막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그 미국 문화 들었더니 너무나 좋게 보이잖아요. 그 열등식 치유가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거 보면 뭐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참 안타깝죠. 그걸 바꾸려면 역시 한국 사람들이 자국문에 자경심을 갖고.
1: 네, 맞습니다. 예.
0: 그 다음에 배우고 이랬으면 그런 날이 오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자, 오늘은 한국학자 최준식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무엇보다 강의와 집필에 그치지 않고 대중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그것을 알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아상을 확인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되찾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하면서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음악이 나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인의 DNA를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저력은 바로 그 문기와 신기에 있다는 명쾌한 해답을 공유하면서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소리, 국악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네, 국악의 역사를 함께하고 맥을 이어오면서 명인, 명창으로 자리 잡은 분들의 그 음악을 통해서 국악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을 한껏 사랑해주시는 분들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하면 최고의 단짝, 내 인생 최고의 단짝이잖아요. 다 음악인들이시니까. 네. 그 최고의 단짝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이한철 씨는?
1: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구에서 엄청 큰 시민회관이라는 공연장에서 헤비메탈 밴드가 공연을 했었어요.
0: 헤비메탈?
1: 네. 그래서 공연 보러 갔는데 친구랑 너무 일찍 가가지고 맨 앞줄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대가 거의 한 2m 정도 되는데
0: 높죠.
1: 네. 자, 친구 도움받으면 무대를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0: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이죠.
1: 그죠. 네. 그냥 기념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제가 무대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찍어라!
0: 척을!
1: 어. 찍어라! 친구한테 메시지를 했는데
2: 찍어라!
1: 그게 마이크가 열려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민회관 서울로 치면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인데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2: 우와.
1: 저렇게 쫙 물려나가는 그게
0: 어머.
1: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2: 무대 맛을 보셨네요.
1: 네, 그래서 오히려 막 악기를 연주하다가 혹은 막 아주 극적인 어떤 음악을 들어가지고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기보다는 무대의 맛을 살짝 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음악하게 된 것 같아요.
0: 참 재미있으면서도 인상적인 첫 스타트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신승태 씨는?
2: 대학 때부터 배웠어요. 노래를 이제 시작한 거는 대학 때 와서 그 이희문 씨 공연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였는데.
0: 모르는 사이에.
2: 근데 이제 학교 후배가 민요하는 동생이 있어서 아 민요가 너무 좋구나 해서 공연 보러 와. 그래서 갔더니 이희문 씨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와 남자가 경기민요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뒤풀이를 따라갔어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뒤풀이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0: 뭐
2: 클럽까지 뒤풀이... 가더라고요. 클럽.
3: 그럴만 하지.
0: 자 여러분 국악인들 뒤풀이 클럽이었습니다.
2: 그날은 대단했어요.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도 노래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희문이 형이 해라 하면 되지. 내일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작했어요 저 노래를.
0: 와.
3: 네. 되게 늦각이네.
2: 네 늦각이에요. 네. 노래는 대학 때 시작했습니다.
0: 근데 고수 고정우님.
4: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로 그 마을에서 대보름에 정월 대보름에 구슬하는 예, 행사를 보고서 사물놀이의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을 두다가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시작하게 됐죠.
3: 어느 마을이었는데요?
4: 전라남도 진도.
3: 아, 네네. 국악의 공고장이네.
4: 네네. 그래서 그냥 사실 진도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국악이거든요. 그래서

0: 조기 교육적 환경인 거야.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골프 선수로 치면 골프장 옆에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 그런 게 예, 비슷한 그렇죠? 게임으로.
2: 진도에 태어난 거 자체가 국악인으로서의 진도를 확 뺀 거예요.
3: 진도는 근데 진짜로 걸어 다니

0: 오른 고수 정화영 명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1: 제으랑줄 몰랐다
2: 그 거들면

0: 우리가 곱법이라고 하면 사실 국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곱법 아시겠지만 저같이 문외한이거나 대중들은 어쩌면 곱법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직접 북을 치시는 고정우님께서 답을 드려볼게요.
1: 네, 곱법은 그 자체로는 판소리에 북을 치는 방법을 뜻하고요. 그리고 고수는 그 북을 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수라고
0: 하고. 그렇겠네요.
1: 예,
0: 네.
1: 그렇게 하지만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0: 네.
1: 일단 첫 번째로 반주자의 역할 기본적으로
0: 반주.
1: 예. 그다음에 지휘자의 역할. 그렇죠. 그다음에 소리를 할 때 소리꾼의 상대역이 되어주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효과를 대신한 국으로 효과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중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0: 그럼 1인 몇 역이에요? 이게 거의 5역 이상 되는 것 같은데.
1: 많은 역할들을 사실. 예.
2: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정화영 명인 윗세대에서는 그 수행고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0: 아, 수행비서처럼 이렇게 예. 딱 밀착.
2: 어떤 판소리 명창의 전속고수.
0: 전속고수.
2: 예, 라고 하는데 무대 위에서는 북반주를 챙겨주는데
0: 그렇죠.
2: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저는 몇 가지 모르지만 1고수 2명창 이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2: 그거 알면 다 아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우리 승태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3: 1고수 2명창이라는 게 약간 고수가 소리꾼의 노래에 맞는 또 다양한 장단을 짚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소리꾼의 특징을 알고 그 소리꾼에 대해서 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 하나가 뭐 2명, 2명의 명창을 만든다는 건가?
2: 그런 거의 뭐 뜻이 그건 여러 개가 있죠.
1: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2: 중요하다.
1: 고수가
3: 맞아요,
1: 중요하다.
3: 맞아요.
1: 판소리의 판에는,
0: 판에는
1: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고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소리다.
0: 그러니까 아무리 순번의 예. 개념일 수도 있다.
1: 그렇죠. 아무리 소리를 잘하는 명창이어도 고수가 잘못 만나면 소리를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1고수 2명창이라는
4: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판소리라는 장르를 보면 그 창자한테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악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음악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때로는 전주할 때는 피아노가 그 시선을 대신 맡아주기도 하고 간주할 때는 일렉 기타 그냥 솔로 치면 대중들의 시선이 글로 가니까
2: 좀
4: 그 사이에 좀 물도 마시고 쉴 수도 있는데 거의 판소리 할 때는 창자가 한 2초, 3초만 쉬어도 이건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빈 곳을 다 고수 한 분이 이렇게 다 그렇죠. 채워주시는
1: 맞습니다.
4: 거니까
1: 맞습니다.
4: 그 말이 전 처음 듣지만 좀 이해가 되네요.
0: 아 맞아요. 서로가 윈윈하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
4: 서편제 보면 아버님이 북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네. 같이 해주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같이 만드는 동료라기보다는 삶을 같이 함께하는
0: 맞아요.
4: 그런 범위 안에 놓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판소리가 즉흥성이 굉장히 강한 그 민속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꾼이 이 법을 지키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즉흥적인 감각으로 풀어낼 때 고수도 똑같이 변신을 해가지고 그 흐름에
0: 그렇죠.
2: 예,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화영 명인은 정말 이 곱법도 잘 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소리꾼들의 그런 변화무쌍한 기운들을 잘 받아가시는 그런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2: 그 표현 좋네요.
1: 모든 그렇죠. 모든 음악을 다 알고 섭렵해.

0: 해서 북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1: 그래서 완벽한 고수가
0: 지휘자 자체도 모든 음악을 다 알고 지휘를
1: 그렇죠.
0: 하듯이
1: 다 알아야 돼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휘자의 역할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2: 정한 선생님 이제 직접 뭐 이렇게 막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공연하신 모습만 많이 뵀어요. 근데 옛날에 그 국악원에서 네. 국립국악원에서 예약당 엄청 대극장이잖아요.
3: 대극장이죠.
2: 근데 거기서 이제 리허설 하시는 걸 봤는데 장구를 똥 치셨는데 완전 떠나갈 것 같은 거 소리가 엄청 크신 거예요.
3: 그거 있어요.
2: 네, 정한 선생님
1: 힘이 쓰시구나 이게. 네,
2: 그 힘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1: 완전 아 힘이 아니래요.
2: 그 약간 공력이죠 그건 약간. 아~ 그냥 뭐 이렇게 살짝만 쳐도 뭐 막 폭탄 터진 소리 나가지고.
1: 아 본인이 또 장구를 하셨으니까 그게 네, 더 와닿았겠네요.
2: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막 이런 정한 선생님 장구 치시는 소리 있다. 예. 아~
1: 정화영 명인을 유일무이한 고수로 만든 그 최고의 순간 첫 번째 곡은 바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도 어사출도 대목입니다. 뭐 그냥 딱 느낌은 오시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쫙 이어지는 바로 그 씬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빠른 템포겠죠?
0: 네, 그 대목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네. 때문에 리듬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을 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아~ 예, 북을 치기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힘도 많이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1: 뭐 춘향가에 백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대목도 네.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사실 이때 이 쾌감 예. 우리가 그 변사또를 처치하는 요럴 예. 때 이제 출도요 하면서 어머 이도령이 오나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너무 기대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부분 너무나 하이라이트인 거죠.
2: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뒤에가 팍 폭발하기 때문에 앞에서 조곤조곤 같이 고수와 소리꾼이
1: 깔아줘야 되는
2: 아, 다 같이 가다가 빠른 장단으로 막 볶아주다가 최대 이렇게 터져야 오. 되잖아요. 뭔가 네. 그런 긴장감을 네.
4: 보통 대중음악에서는 네. 이럴 때 막 있는 악기 없는 악기 다 쓰거든요. 빰빰 빰빰 바라바라바라
3: 피날레
4: 가사 악기까지 쓰면 한 100개 정도 악기가
1: 클래식도 마찬가지네.
4: 그러니까요.
1: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있는 애들 이거 다 나오잖아요.
4: 왜냐면 긴장감과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시스까지 같이 이 한 씬에 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1: 네.
4: 북 하나로 어떻게 하시는 거지?
0: 북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 이야, 네.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팁이 있을까요?
0: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스승님인 정화영 선생님은 자진몰이 장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진몰이 장단을 좋아하시고 굉장히 궁으로
3: 빠른 장단
1: 잘하시는구나. 예,
0: 궁으로 화려하게 기술 그 장가락의 기술을 내시면서 북을 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 점들을 포인트로 보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추임새를 선생님께 넣으시는 예, 예 묵직한 성음의 추임새를 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상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성창순 명창의 소리 그리고 우리 정화영 명인의 북 고법을 유심히 들어보시면서 어사출도 대목 함께 감상해 보시죠. 별감상만이네요 비장정명창 착시를 모아라 동양빈대 여긴 마공도 두소문으로 결부를 수석 주사기 잘해라 도군부불로 국정을 대고 목가성쟁 포하라 주형방 부르러 보관송상 다리나 없느냐 군교불러 연중가 오르냐 문서입구 수사마정 곤란되어 사령빈 내라 예방을 불러 기승 행수의 은근히 분부하되 어사 또 허신 모양 서울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귀건지 읍사에도 다리 없이 착실을 알아차라 이리 한참 분발을 째 그때의 곡성이 일어서며 내가 이리 떨린 것이 아마 초박친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겠소 어사 또 대답하되 내가 시골로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고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나지요 찾아갈 것이니 우원대점이나 착실히 후오 순천 생각에 어사 또 가와서 출두할까 염려되어 선생 아무날 흠집 없이 내신한 내가 관동호사를 지내기로 발경 무대를 많이 보았으나 한성적 많은 데도 없습디다 오시면 잘 놀게 허지요 어사 또 일어서며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겠다

0: 각별히 해가 지들 매고 삼분가를 뒤다리며 아명사 출두요. 출두요. 아명사 출두하옵신다.
1: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대목. 출두요 하는데, 이야. 오늘은 이제 고수의 북소리에 집중을 해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리드미컬하네요. 네. 근데 리듬이 정말 이렇게 정말 수려하게 쫙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2: 딱 그렸어요.
1: 그쵸? 네. 정말 이게 손 움직이면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3: 그 소리하는 창자는 그냥 딴딴딴딴딴딴. 그냥 음표로 표현하고. 이게 팝음악에서 그루브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3: 그루브는 다 고수가 만들어
1: 다 가져가고 있어요. 예.
3: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하는 거를 그래서 마치 수레나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그냥 창자는 운전하는 정도이고 오히려 이 바퀴를 굴리는 거는 고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1: 오늘 나오실 이유가 아주 충분한 뭐 거의 결론을 계속 내주고
3: 제가
1: 계시네요.
3: 바꿔
1: 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또 놀란 게 이게 중간에 이게 막 해주시잖아요.
4: 추임새.
1: 진짜 그 힘을 모아서 탁탁 응집을 해서 집중을 딱 시켜주는 느낌. 환기가 되면 그러면서도 또 받아주니까 얼마나 신나서 소리를 하시겠어요.
4: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제 부스터를 바꾸는 거죠. 네, 갈 때마다 추임새가.
1: 추임새가.
5: 선생님 연주를 다시 오늘 들어봤는데 강약도 그렇고
1: 이 그래.
5: 중간에 선생님의 존재감을 조금 뺐다가
1: 맞아
5: 그 다시 밀다. 부각시켰다가
1: 예.
5: 또 절정일 때는 선생님의 추임새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정환 선생님과 성창 선생님의 공연은 전 항상 많이 그 즐겨서 봤는데 항상 두 분의 그 공연할 때 케미도 그렇고 항상 너무 저는 호흡이 너무 좋았는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도 아, 두 분의 모습이 이렇겠다 보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북을 치셨겠다 또 성찬 선생님이 이렇게 정환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또 좋아하셨겠다
1: 맞아.
5: 그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1: 얼마나 좋으셨으면 평생을 이렇게 지정고수로서
5: 네네네.
1: 정말 그리고 함께 하셨겠어요.
5: 선생님 또 성찬 선생님께서 작고하시기 전 마지막 공연도 정환 선생님께서 북을 다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좀 각별했었고
4: 정환 선생님 북장단을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마냥 따라가는 고수가 아니고 자신을 드러냈다가 또 빠질 부분에서는 아주 싹 빠졌다가 다시 드러내야 될 때 확 드러내는 밀당의 고수.
5: 선생님께서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시라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 오늘 공연은 좀 별로였어 선생님 본인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이날 공연하시고 너무 흡족해하셨을 것 같은
1: 것이다.
5: 정말
1: 아 그렇군요.
4: 그리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북소리의 구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왼손이 둥 소리 오른손도 둥 소리
5: 보통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의 기준으로 보면 왼손으로 궁을 치고
4: 궁.
5: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아서 궁이랑 덩을 같이 치고
4: 그리고 오른손이 더 큰
1: 조금 맑은 그렇죠. 소리가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이 좀
5: 아니죠 이제 그 딱딱 소리 나는 거는 소리가 위에 각을 치는 소리이고
4: 매화점 장단
5: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궁 소리인데 한쪽은 손으로 치고 한쪽은 채로 치기 때문에
4: 이게 더 큰 소리
5: 그렇습니다.
1: 네. 우리가요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기가 성이 안 차요. 북을 혹시 갖고 오셨다면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와
5: 일단 기본적으로 왼손으로는 손으로 궁을 치는 게 그래서 손으로 친다 손궁이라고
1: 퉁,
5: 하고
1: 퉁, 예.
5: 그다음에 북채를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치는 채궁이라고 해서
1: 채궁?
5: 둘이 같이 덩 소리 내기도 하고 또는 한 손으로 그냥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런 게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에다가 대각에다가 맺기도 하고
1: 우와.
5: 그다음에 이제 매화점에다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1: 오, 진짜 리드미컬한
5: 정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락 중에
1: 어려워
5: 이건 정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락
1: 이 어려운 걸요?
5: 네, 정원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즐겨 쓰시는 가락인데 근데 실제로 저는 이 가락을 실제로 저는 연주 때 아직도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1: 왜요?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데
5: 내공이 좀 필요해요.
2: 안 나올
5: 내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 다 악기 전공이잖아요.
1: 그래.

0: 제가 그래서 아는데 이게 혼자 할 땐 다 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0: 다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네. 선생님 따라 할 수 있거든요.
3: 그렇죠. 근데 소리꾼부터 들면
0: 소리꾼이랑 같이 하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1: 이게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실제로 연주할 때는 네.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2: 하하.
1: 오차가 1% 더 있으면 삑사리가 맞아요. 나죠.
0: 괜히 이거 망칠까봐 나 때문에 이게 망치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1: 그래서 아, 이 가락을 선생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계시면 한번 써야지 해도
2: 그게 안 나와요. 나와.
0: 맞아요. 네.
1: 선생님의 좀 필살기 중에 하나.
2: 또 자진몰이 아까 우리가 네. 그 어사출도할 때 뭐 나오는 거 살짝만. 네.
1: 그래서 뭐, 네. 뭐 암행어사출도요 하면 몇 장단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거든요.
2: 네. 뭐. 어머. 오. 네. 너무 좋다. 오.
1: 아이 부끄럽습니다.
2: 야. 아니 저 지금 소름 쫙 끼쳤어.
3: 멋있죠.
2: 멋있어.
3: 예.
2: 그러니까 드럼을 볼 때 우리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북도 그런 맛이 있네.
3: 그러니까
2: 너무 뭐랄까 아이고. 저속하게 섹시하네요. 약간 좀
3: 주윤발이 북도자죠. 주윤발이 북도자죠.
2: 주윤발이 아니 마스크가 되게 여러 개가 있으셔. 너무 재밌어요 오늘.
4: 근데 보통 팝에서는 드러머가 여러 개의 북을 이렇게 조합해서. 세트 드럼에 앉아서 연주를 해야 이런 그룹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4: 혹은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까혼이라고 하는 네. 그런 퍼커션도 있고 뭐 젠베도 있고. 근데 그 악기들에서 낼 수 있는 소리들보다 더 박진감 있고
0: 장단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장단을 하나씩
2: 그냥...
0: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1: 원래 가장 느린 장단이 진양조인데 진양조는 너무 이제 공백이 길어서 빼고
3: 중머리부터 예.
2: 네.
1: 이게 한 장단이고요. 여기까지 한 단. 같은 중몰인데 변형해서
3: 취임새도
1: 다 얼씨구. 이게 중몰이. 그다음에 중중몰이는 좀 이제 템포가 중몰이에서 중중몰이는 템포가 좀 더 빨라져서 다 얼씨구.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중몰이에서는 또 자진몰이로 아까 보여드렸던 연주
2: 더 빨리
3: 보여주세요. 정하영 명인의 주특기도
1: 아우
2: 오.
1: 그 다음에 뭐 엄몰이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빠른 게 휘몰이
2: 휘몰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저한테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4: 정화영 명인이 자주 쓰신다는 게 결국 이제 당김음인데 당김음에다가 딱 스냅을 줘서 딱 하는 그 소리가
2: 아우 쾌감이 있어. 딱.
4: 저 시험 공부할 때 저 소리 있으면 졸리다가 번쩍 일어나!
2: 정신이 번뜩 나는 북소리 좀 들어봤고 막 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야 이게 고수님들은 리듬감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도 정화영 명인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면서요?
1: 선생님께서 고수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대금 연주자셨어요. 예, 대금으로도 많은 활동도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2: 와, 그 정도로요? 예,
1: 대금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어요.
5: 오, 몰랐어요, 저 진짜.
1: 예.
2: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 하신 거였네요.
1: 네, 그렇죠. 많은 악기를
2: 자유자재로.
1: 예, 자유자재로 많이 다루시고 그러다 보니 리듬감도 남다르시고 그런 점들이 선생님께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0: 뭐 그리고 또 정아영 명인이 어릴 때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네, 1940년대에 그 안성과 화성 일대에 네. 그 남사당패가 유명했대요. 네. 안성 바우덕. 네,
1: 맞아요. 맞아. 네.
0: 그래서 명인의 집에 가끔씩 그 남사당 패거리들이 들려서 뭐 공연도 하고 또 뭐 숙식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제 국악을 접하게 됐고 15살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대금 소리를 처음 들으면서 이제 국악에 딱 빠졌는데 본인이 그 손목시계를 팔아서 예, 그 대금을 샀다고 하시는데
1: 그 연세에서 손목시계는 그래, 참 학생들은
0: 그때
1: 잘 없잖아요.
0: 손목시계가 있었던 것만으로
1: 집에 괴종시계 하나 있으면 진짜 괜찮은 네. 거였어요.
2: 진짜 부유하셨네요.
1: 부유하시네요. 예. 대금을 계속 안 하시고 어떻게 하다가 고수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셨는지.
0: 네. 예. 근데 그 1982년에 국립창극단에 그 입단하시면서 그 명창들하고 북반주를 많이 맞추는 이제 고수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나 봐요. 아. 그러다가 2001년에 그 서울시 무형문화재 판소리곡법 보유자가 됩니다. 이 무형문화재도 국가무형문화재가 있고 예. 시마다 지정된 서울시 무형문화재, 아. 인천시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곡법 보유자가 되시면서 이제 독보적인 본인만의 그 노력을 통해서 또 곡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계시죠.
1: 아, 이 그 명인 명창 분들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꼭 이렇게 업적들을 쌓으시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3: 근데 그 중에서 또 정아영 선생님은 판소리 북 연주법이라는 아.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입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 저희들도 그런 걸 이제 공부하고 있죠.
4: 네, 맞습니다. 아, 선생님 세대에서는 선생님께서는 구전심수식으로 네. 북을 배워서 고수가 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제자를 양성하실 때 교재가 좀 필요하시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셨나
0: 그렇죠.
4: 봐요.
0: 그런 필요성이
4: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형음악식 악보 그리고 구음에 의한 정관보식 악보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교재를 네. 예, 만드셨죠.
0: 교재를 보면은 본인의 가락 외에도 명인의 선생들 가락들도 아~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민속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기록이라든지 악보에 의해서 전수됐던 음악은 아니에요. 근데 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악보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놓고 매번 가르칠 때마다 힘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속으로는 좀 악보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가르치고 싶지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데 또 교육의 장에서는 뭔가 또 형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예 그런 고민들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5: 지역국립극장 창극단에 80년도에 입단했지 않습니까? 단원이 됐는데 50명씩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일반인들을. 근데 제일 처음에 곡법을 가르쳐요. 근데 곡법에 대한 이 악보가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 딴 기악이나 이런 건 악보가 있었어요. 근데 곡법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책으로 처음에 만들게 된 게 몇 년 걸렸죠. 그리고 처음 만들다 보니까 부호도 막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 네,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판소리 북 연주법 이것도 참 중요한 업적이지만 화고 정화영의 음악 세계 이거를 20회가 넘게 매년 꾸준히 해오시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이 공연의 취지가 단순하게 곡법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저같이 이수자들 그리고 전수생들 그리고 곡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배우는 체험이 되기도 하고 네. 직접 공연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고 여러모로 고수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1: 예. 예. 네, 두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정화영 고수가 북채를 잡았던 바로 그 곡 흥보가 중에서도 흥보가 매맞는 대목입니다. 네. 야, 이게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흥부놀부 그 얘기 맞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캐릭터가 분명한 형제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대목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돈이 없어가지고 아. 네, 매까지 맞는 대목인데 또 이게 판소리의 어법을 통해서 약간 익살스럽고 또 약간의 좀 풍자도 들어가 있고 그쵸. 흔히 민중의 해악이라고 말하는 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대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주걱으로 얼굴 맞는 그 부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오,
1: 거기서 왜 주걱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0: 맞고.
1: 거기에 붙어있는 네. 그 밥풀을 떼어먹는
0: 예, 그것도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더 때려달라.
1: 더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한 땀을 더 내미는.
3: 네, 흥보가 이제 매를 맞고 격하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참았던

0: 감정과 그동안의 울분과 아~ 이런 걸 막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지면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붓가락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또 그 판소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우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2: 요즘 말로는 우픈 거죠.
1: 예,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이 같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판소리의 대목들을 이러한 대목들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찰리 채플린 같아요. 예, 뭔가 비극적이면서도 슬랩스틱 코미디로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네. 참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 그 민중의 어떤 슬픔 속에서도 웃음이 유발되는 대목이 있고요. 또 근데 이 안에서의 그 소리꾼이 엮어나가는 이야기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또 붓가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곡을 만나보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3: 정한 선생님께서는 이 대목을 흥보가 중에서도 눈대목으로 꼽고 있죠.
2: 눈대목은 뭔가요?
3: 눈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에서 어느 중요한 부분, 핵심 내용, 핵심 대목을 일컬어서 눈대목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흥보가에서 매맞는 대목은 굉장히 화려하고 빠른 장단으로 진행이 되고 곡의 흐름이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소화하기 조금 힘든 대목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선생님께서 이 곡을 또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보비위에 능하시다는 거죠.
2: 보비위?
3: 예, 그렇죠.
2: 보비위?
3: 보비위라는 것은 소리꾼이 소리를 빠른 대목을 하다가 좀 늘어지거나 네. 느린 대목을 하는데 조금 빨라지고 있거나 이럴 때 고수가 재치 있게 파악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완급 조절도 하고
2: 잡아주면.
3: 강약 조절도 하면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리꾼이나 연주자의 기량을 고수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비위라고 하거든요.
2: 예, 네. 보비위. 우리 고정훈 씨의 이 보비위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곡을 들어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화영 명인의 북소리가 들어있는 흥보가 매맞는 대목 함께 들어보시죠.
4: 제

0: 예.
1: 어따 이놈 강도놈아, 나 그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기 내복이오, 못 사기는 네 팔자라. 나락섬이나 주자헌들 마당 큰노적에 다물다 물이 쌓였으니 내놈 주자고 노적으려. 정관이나 주자헌들 용봉장 금기 안에 가득 가득 흐르지요. 괴속 안에 들어왔으니 내놈 주자고 괴또노래요. 몽둥이를 둘러 매더니 다름하게 구랭이 치듯 좁은 굴에다 벼락치듯 후닥닥. 아이고 형님 밥 터졌어.

0: 주시오.
1: 아유, 근데 저는 좀 많이 슬프네요. 웃기다기보다는 네. 해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장면은 생각보다는 좀 슬프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우리 놀부와 그죠. 놀부 형수.
2: 화가 나죠, 화가 나죠.
1: 네, 네. 형수님 너무하시네.
3: 정말 곡소리가 나잖아요. 맞고 예. 나서.
2: 아이고.
1: 그러니까요.
4: 예. 근데 그 소리꾼의 소리는 정말 부슬프고 힘겹게 이렇게 넘어가요. 이어져 가는데 네. 북은 오히려 둥둥둥둥 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네요. 그게 이거 엇갈리면서 북은 신나는데 아. 소리는 슬픈. 아. 그게 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더 슬픈 느낌.
3: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판소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막, 흐느끼는데 고수는 그 분위기를 아는 건지 모르겠는 건지, 예, 나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아. 있고, 그게 산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자지몰이 가다가 어느 순간 빠르게 가다가 연주자가 느리게 탁 흘러가는데 그 대목이 악기가 흐느끼는 대목인데 타악주자는 거기에서도 역시 네. 빠른 장단을 몰아가고
1: 네. 아유 뭐 정하영 명인의 북소리와 추임새 당연히 뭐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근데 오늘의 이 목소리는 어떤 분이신가요?
3: 네, 바로 김수연 명창인데요. 그 박초월 명창의 창법을 계승하고 뭐 판소리계에서 김수연 명창 모른다라고 하면 간첩 아. 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창이죠. 그 여성 명창이지만은 굉장히 목소리가 걸쭉해요. 아. 네, 걸걸하고 예, 농도도 짙고
1: 긁는 소리 같은
4: 맞아요. 그런... 그래서 예. 소리 자체에 배음이 엄청 많으시고 네. 그래서 한국인의 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명창의 목소리에서 좀 느껴졌었고 아마 흥보가 진짜 소리 내어서 말을 하거나 울었으면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 두 분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는 이유는 또 김수현 명창과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해왔고 그중에 흥보가의 눈대목을 많이 연주를 하셨던 걸 알고 있고요. 부자가 된 흥보 집에 놀보가 찾아와서 화초장을 얻어서 가면서 부르는 화초장 대목이랄지 또 심술타령도 두 분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유명한 대목으로 꼽습니다. 네.
3: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하영 명인이 반주를 했던 명창들이 대부분 여성 명창들이 네. 많고 네. 이분들의 목소리 톤이 대부분 여성 소리꾼치고는 걸쭉한데 그래서 그런지 정하영 명인이 되게 섬세하고 보드랍게 반주를 하는다라는 느낌.
1: 그래서 들어요. 조화가 되도록?
3: 네, 음향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것도 좀 느껴지네요.
5: 어사출도 대목 때 붓가락이랑 예. 여기 매 맞는 대목의 붓가락은 조금 다른 점은 예. 좀 화려하지 않게 그렇지만
1: 그러니까.
5: 계속 베이스를 깔고 가면서 예, 묵직하게 연주를 했고 아까 어사출도는 말 그대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도 화려하고 소리도 크고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 이 대목은 선생님께서도 가락을 조금 많이 아끼시면서 네 가셨던 그런
6: 근데 아까 막 계속 장단을 달아가지 않으시고 소리꾼이 이제 계속 풀어서 가시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그 배를 딱딱 지키시면서 또 튀어나올 땐 튀어나오시고 네. 또 맺을 때 딱 맺어주시고 추임새로 딱 마무리하시고
3: 그 단어가 있잖아요. 기경결해.
6: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계속 기경결해, 기경결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3: 맺고 달고 풀고 예. 조이고 뭐 그런
1: 아, 기경결해. 예. 아, 그 중간에 그 추임새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지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소리를 낼 거예요? 만약에
6: 추임새를, 아, 이런 상황에서
1: 예, 추임새를 넣는다면
6: 아, 참 어렵네요.
3: 맞는 대목
6: 슬프게 이런, 해야 그렇죠. 될지도 모르겠고
5: 이런 상황에서는 얼씨구보다는
6: 네.
3: 아이고
5: 아, 네. 네.
6: 아, 이런 거
1: 오,
6: 그렇지 아
3: 이런 거
4: 그렇지 좋다
1: 여기도 네.
5: 그렇지 암은 뭐 이렇게
6: 암은
5: 얼러 주듯이 예.
6: 암은
5: 그런다고 너무 소리꾼 지금 이 소리가 슬프다고 해서 그냥 다 이런 추임새면은 안 되고
1: 쳐져.
5: 왜냐면 소리도 이제 고조되기도 하기 네. 때문에 같이 막 크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얼르듯이
1: 아 예. 얼르듯이
5: 예.
1: 아까도 막 그냥 어이 약간 이렇게 네. 끌어주시는 느낌으로
6: 우는데 막 얼씨구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아이고 뭐서 이런 거 좀 해주고
1: 어이구.
6: 너무 처지면 또 어? 한 번씩 질러주고
3: 어, 역시 아.
6: 이런 식으로
1: 전공자 네. 전공자
6: 이거 좀 띄워주나요?
1: 띄워주세요 전공자, 전공자. 정화영 명인께서 네로라 하는 명창들과 유독 이렇게 호흡을 함께 맞추신 데는 또 이유가 있었겠다 싶습니다. 공연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뭐 그 횟수로만 봐도 뭐 굉장히 많은 횟수를 자랑하시고요. 또 판소리 명창들이 사랑하는 명고수잖아요. 앞서
1: 명창이 사랑한 명인
3: 성창순, 김수현 명창도 정화영 명인이 매우 아끼셨고요. 또 김소희 명창, 그리고 김소희 명창의 대표적인 제자인 안숙성.

0: 명창, 그리고 박동진, 오정숙, 조통달, 은희진 명창 등 이런 분들의 그 4~5시간 정도 되는 완창 공연도 같이 반주를 하셨죠.
1: 야, 그야말로 판소리 명창이 사랑한 고수.
0: 네.
1: 고수가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찬이 아닐까.
0: 맞습니다.
1: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명창들과 함께 하신 그 평생 동안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화용 명인께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2: 이 김수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정군 예. 취임새도 일괄적으로 고수가 똑같다. 그 붓가락도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 좀 더 연구를 해봐라. 자기 걸 찾아라 이거예요. 가수도 자기 걸 찾듯이. 그래서 제 취임새가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하고 제가 연주를 수십 년 같이 많이 했죠. 그래서 매니저가 아닌 매니저 역할까지도 많이 했죠. 외국이고 국내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현재까지 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근데 요즘은 좀 뜸어져, 제가. 그 점만 못하니까. 일본. 일본에 한 1,100, 1,000석인데 1,2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연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로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연주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올라섰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는데 춤새가 안 나오고 그냥 나를 안 봐요. 곳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가를 시작했어요. 그 단가는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 없는 사람은 저 세상을 먼저 보내버리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걸 나를 가리키니까 당신도 웃음이 터지고 나도 웃음이 터지고 얼씨구 하면서 웃음이 터진 거야 둘이. 그때는 날아가는 거야. 그 장면도 소리 언제 잘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북이 날아가는 거야. 차를 내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1: 와! 이런 비하인드가, 이렇게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0: 놀랍네요.
1: 약간 부부 같기도 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부부들도 꼭 무슨 일 있으면 싸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이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뭐 밥 먹고 이러다 보면 화해 되잖아요. 참 재밌네요.
3: 저도 이제 싸우고 저 친한 맨날 오랫동안 했던 10년 동안
1: 같이 했고
3: 아니요 소리꾼 하고 같이 이제 공연? 고수인데
1: 네.
3: 고수인데 같이 고수인데 연주를 하러 갔는데 엄청 싸웠어요. 근데 거의 이제 한 2시간짜리 공연이었는데 옛날에 사천가라는 공연을 할 때 그 같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2시간짜리인데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거든요. 클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길고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우고 들어갔는데 절대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둘이 한 말도 안 하면서
1: 완전
3: 퍼펙트.
1: 둘
3: 다 하나도 안 틀리고 얼굴은 안 보고 탁탁 주면 바로 바꿔. 그러면서 퍼펙트로 했던 적이 있어요.
1: 네.
3: 맞아요. 무대에서 그런 것 같아요.
1: 재밌네요. 네. 다양한 명창과의 이야기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특히나 그 안숙선 명창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고 또 호흡 잘 맞으셨다고 본인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들어볼 곡이 바로 이 안숙선 명창과 함께한 심청가 중에 신봉사 눈뜨는 대목입니다.
3: 이 곡을 딱 들어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네. 호흡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목은 또 소리꾼의 상당한 기술이 스킬이 필요하고 고수의 노련함이 또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창이시고 또 명인이시고 얼마나 멋지게 소화 하셨을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고수시니까 우리 고정훈 네. 씨께서 네. 직접 듣는 팁을 좀 주시죠.
4: 이 대목도 심청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백미로 꼽는 눈 대목이죠. 장단은 중머리에서 자진머리로 연결이 되는데 슬프기도 하면서 한이 가득 차 있으면서 이 리듬도 북의 리듬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북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1: 이 심청가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명창과 명인이 호흡을 함께 나누는
5: 주고받는 모습을
1: 예, 그 주고받는 생생한 모습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데요. 그걸 유의하시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6: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려둘 리가 있겠느냐. 준양은 인도 한생할 심청이군요.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5: 관객도 좋아해.
6: 추막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그 근처 사는 황봉사라는 봉사한테 그냥 뺑덕이 나를 뺏겨봐. 일 없이 혹시 황봉사 같이 그런 양반 아닌가 물어봤어.
2: 나는 아니요.
6: 혈혈단신으로 올라오느라고. 아이고 아버지. 김보상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면 이게 웬 말이냐. 누가 날 가려.

0: 물에 빠져 죽은 지가 53년인데 아버지라니 누구예요? 어디?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세요! 끔적거리더니 눈을 봤죠. 떴구나.
1: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와. 아 이게 정말 정말 슬프다. 아, 이게 진짜 예. 그 애절함. 그리고 간절하게 막 내 딸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확 오네요. 이게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좋으시니까 되게 관객들에게도 완벽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저도 영상 보면서 참 저도 감정이입이 되고 네. 또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북가라고 반주하시면서 정말 선생님도 신이 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라도 안숙 선생님 같은 굉장한 명창과 그런 무대 같이 산다면 절로 흥이 날 것 같습니다. 네.
3: 저는 초반에 안숙선 명창이 신성이를 춘향이라고 잘못 네. 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얼씨구 쭉 들어오는 그게
1: 일부러.
3: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고수가 되려면 물론 이 기술적인 부분도 훌륭하게 해내야 되지만 네. 애드립이라고 하나요?
1: 맞아요.
3: 순발력? 네.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해야 되겠다. 그만한 내공이 있어야 아. 저런 걸 하실 수 있구나.
1: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날 소리꾼의 컨디션, 그냥 그날의 그렇죠. 기분, 뭐 육체의 상황, 뭐 목이 좀 잠겼다든지, 네. 뭐 잘 된다든지, 네. 이걸 완벽히 파악해야 맞아요. 되는 것
4: 맞아요.
1: 같아요.
4: 맞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다가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고, 네. 신봉사가 되기도 하고, 그 이몽룡 정말 성춘향이 네. 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2: 그렇죠. 이게 뭐 사전에 협의가 없는 정말 그냥 감정에 이입되고 상대역의 역할.
1: 상대역의 역할.
2: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춘향이도 됐다가 뭐 이몽룡도 됐다가 신봉사도 됐다가 그러면서 판을 그거로 완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네,
4: 맞아요. 근데 그런 데가 있죠. 그렇게 아, 여기는 딱 올 것 같다. 여기서는 오겠다. 약간 좀 마음을 준비하고 아하. 있는데 또 안 오면 내심 섭섭해.
1: 고수 입장에서
4: 여기 올 때목인데 쟤 오늘 왜 안 오지? 이런 게 있어.
5: 섭섭하기까지.
4: 예, 예.
2: 아, 아 오늘 공연 별로였나?
4: 맞아.
5: 내 반주가 별론가? 뭐 이런.
1: 그야말로 이 두 분은 완벽한 환상의 짝꿍 단짝이시고 네. 정말 국민 단짝이십니다. 너무 너무 인연이 단짝. 엄청나신 것 같은데 호흡을 그럼 언제부터 맞추신 거예요?
2: 아마 훨씬 그 전부터이겠지만 예. 국립 창극단 재직하면서부터 안숙선 명창과 정한현 선생님은 많은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도 많이 하시고
1: 같이
2: 예, 국내에서도 많은 공연하시면서 그러다 보면서 당연히 두 분이 이제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직구처럼 단짝처럼 많은 것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1: 호흡을 맞추시고
2: 그렇게 지내오시다가 정한현 선생님께서 국립 창극단에서 국립 국악원으로 그 옮기시게 됐는데
5: 민속악단으로
2: 네네네 옮기시게 됐는데 안숙선 명창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설득을 하고 국악원으로 이직하고 그러면서도 그 후에도 많은 또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판소리 고법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정화영 명인의 국악 인생을 밀도 있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만나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 우리가 음악 들을 때 대부분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가사 듣잖아요.
1: 맞아.
3: 근데 그 목소리가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감동적인 걸 만들어내려면 그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런 감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음악 들을 때 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음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음악 듣는 재미가 두 배, 세 배 더 늘어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4: 정화현 선생님 예, 편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말씀보다 선생님 건강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활동하시고 많은 후학 양성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5: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도대체? 수상식 소감 같았어 또.
1: 선생님 화이팅. 어 좋아요. 예, 자 우리 고정 씨.
2: 네, 저는 그 저희 스승님 편에 나와서 선생님의 음악도 듣고 했었는데 네. 항상 판소리 공연에서 판소리가 항상 추가돼서 고수는 그냥 사실 많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고법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이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꼭 필요했던 네네.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수많은 고민, 또 열정으로 이루어낸 그 결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명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한 후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명인의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6: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5: 그렇지. 기타가 더 멋져요.
7: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5: 기타.
8: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7: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8: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7: 아이고.
8: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7: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동네 저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한 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술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났네.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0: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1: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0: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0: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0: 인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꾼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 가나니 오다가 가다가 만나는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디라 한다 팔도야 큰 다리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2: 자, 여기 있어요.
3: 꼭 사왔어. 아영준이 이러고 있어. 내가 골라보내놨어. 내가 골라줘요.
0: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2: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아, 근데 어째 제일 못 부르면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 내요?
1: 아, 아니에요.
2: 근데 저는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1: 아, 예,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2: 그래, 못 불러. 내가 불러줄게.
1: 아, 고맙습니다.
2: 지금 부를까?
1: 예.
2: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랫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2: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1: 아이씨구.
2: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3: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4: 참이 오네 참미 오네 새빌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소리
5: 흥글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자로서 하세요. 흥글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걷는가 라고 부르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4: 겸사 겸사 다 놓쳤네.
0: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4: 공포를 시켰던가
6: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씨 이런 것 하면 내 한도장 풀어지고 속이 다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4: 포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인도의 서리 품으로 더 깊숙이 발을 옮겨봅니다. 삶에 녹아든 그 노래 속으로 말이죠. 상열하니 정말 뜻밖의 만남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었지요.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2: 네.
0: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0: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5: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6: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1: 고이라더니
2: 이걸 더 벌려.
1: 고이라더니 고이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희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연조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든 치.

0: 알지? 향단 누게 포뜨글 이여.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작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이라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민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네. 자든 치

0: 짧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 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여라네.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판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보여.

0: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시트콤 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나무 나무
0: 발인 전날 무가의 단골을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벌였던 진도.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된 시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가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께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네.

0: 이제 살던 곳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 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구탈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 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0: 가정을 보내.
1: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재화 소리 역시 씻김 곳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2: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만나보자 세라.
1: 온 울음을 다해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옹 안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나보자 세라.
1: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0: 나무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의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술래
2: 한강술래
1: 우리 아베 놀이개는
2: 한강술래
1: 진담보대가 놀이개요
0: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8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우리 강강훈련은 사물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화훈련을 합니다.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2: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0: 밥만 먹고 곱게 커라
1: 강강술래.
2: 그 흥과 신념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0: 강강술래.
3: 이제 자진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0: 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이에 터지게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2: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1: 강강술래.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내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2: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또 만나. 다시 뵈어서도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계셨죠?
1: 아이고,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못 믿어서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네. 쭉 오시죠.
1: 네.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좀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예.

0: 조금만 한 여자 소연이 불바람
1: 돌리에
2: 아리아리라.
3: 그 아리라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도다 가세
1: 어이 시구

0: 왜냐 남의 말을 들었냐 하고
1: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랑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한국 최남단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에,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0: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0: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1: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4: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0: 있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2: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척추측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나를 향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 목표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키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사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 시리샤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시리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들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싣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라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라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방짝이면 동해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박근맹이든가 맹을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합금해서 녹여서 통영 될 때까지 불에 닳아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즉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눈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뛰어가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4: 너무 달면 다 터진다. 터진다. 아, 때려 가운데.

0: 방짝에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어. 아, 불어.
1: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입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자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그렇다.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게 돼.
0: 아니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 가고 나가게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거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유가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욕이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뜻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를 내일 죽는 해도 오늘도 난 맹기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옛날에 지들거리만으로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러기도 여기도 입념이 굳은 살이 백이야.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그런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보시를 한 줄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어를 입에다 물었다고. 오늘날도 가심시한데 배틀이 나도 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간이요 밤에 자녀는 일광단이라.

0: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예. 야, 모르겠다. 간다고 원래. 태무시가 이 모시 재료예요. 네. 그 태무시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피. 네.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조하면 못 돼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걸 났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 째서 이루 입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났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1: 쌀게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방아가 이렇게 떡떡하네. 이거 못이 안 길었나요?
0: 배 날라가지고 먹었어. 저희 친정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미 볼 때는 신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와 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린 입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모시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력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도록 하고, 흥부시 은혜를 갚자 하면 본표 박씨를 하나 물고 가거라. 그렁저렁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돌아오니 흥부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빨리 조선을 나온 흔디 흑운 박차고 백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 달라 영구탑 통군정 우룰라 앉어 안남산 반남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잘생겼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마도 너무 아찔하고.
1: 지 헤레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레비가 키도 건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우리 집에 씨알 꽃이.